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땀 흘리며 운동한 후에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졸음이 쏟아져서 정신 차리기 힘들 때 솔솔 불어오는 바람 한 점.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리가 아플 때쯤 내 앞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가 비었을 때.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우리가 대단한 걸 원하고 사는 것 같지만요, 의외로 진짜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가 고플 때, 메뉴가 뭐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게 무지 행복하고요. 아침 출근길 신호가 딱딱 맞아서 연달아 통과될 때 무지 기분 좋죠. 자, 오늘 우리는 몇 번의 이런 행복과 마주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크리스리의 Girl in a Sports Car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주말권 아침이기도 하죠. 뭐 이번 주

0: 뭐 배고팠을 때 첫 술을 뜰 때 항상 모든 음식이 다 엄청난 행복감을 주는데 라면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차중코가 쓱 도착하는 순간, 이것도 무지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목요일 아침 일상을 좀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고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티내지 않고 조용히 쓱 차디가 보내준 커피 차중코를 넣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채택되시면 차중코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3358이며 안경을 잃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아예 안경 없이 생활하자. 한 지 한 달 정도 돼가는데요. 뭐 굳이 세상을 또렷하게 봐야 되나 싶어요. 얼굴에 무겁던 플라스틱

네, 그, 소 160마리였나? 180마리 키우신다던 그 소들이랑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연 주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을 쓱 보내드렸는데 역시 또 예쁜 소들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 뭐 꽤 오래 드시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8233님, 오늘 출근하기 싫었는데 선배가 회사 식단표 보내주면서 오늘은 너 좋아하는 비빔국수 나온다. 국수 기신 빨리 와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출근했어요. 오늘 하루는 비빔국수로 버팁니다.

에이처 야마가타의 No Direction 들었습니다. 3713님인데요. 분이 이제 영우, 진우, 광우, 삼형제 세 분이 저를 이렇게 그 큰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형제를 맺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사연 주셨네요. 형님 저 진우예요. 현우, 영우, 진우, 광우, 사형제 중 셋째. 형님이 이른 아침부터 일하시는데 아우가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응원 문자 보냅니다. 동생이 요즘 일 때문에 좀 힘든데 위로 좀 해주세요. 큰형님 하셨어요. 아유 진우가 또 이렇게 큰형을 잊지 않고 진우야 일 때문에 힘드냐? 근데 말이야 참 그 살아보니까 일 때문에 힘든 거 그나마 다행이야. 참 힘든 게 많아.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은데 일 때문에 힘든 거 요거는 좀 버틸만해. 그러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진우, 동생, 진우 동생, 화이팅 하시고 그래요. 간장 세트 큰 거, 간장 세트 큰 거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28님 길을 지나는데 처음 보는 분이 어머 머리 너무 예뻐요. 어디 샵에서 했어요? 진짜 예쁘네. 말해주고 지나가셨어요. 빈말이셨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 오늘 괜찮은가 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낯선 사람이 용기를 내서 뭐 이게 이런 말 한다고 뭐 무슨 그렇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예뻐서. 오늘 잘 된 거예요, 머리. 예. 기분 좋죠. 그렇죠? 뭘 바라고 뭐 하신 얘기가 아니니까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오늘 머리가 굉장히 잘 되셨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감동했다고 굉장히 이 아름다움에 이 눈부심에 놀랐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칭찬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타입이십니까? 그것도 약간 좀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또 뭐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고, 특히 뭐 그 북미 쪽이나 뭐 서구권 쪽에서는 이렇게 그 스몰 토크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진심인지 가끔 좀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청취자 사연 퀴즈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0180님입니다. 차디, 저 지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로 괴산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와 또 김포 부근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남인천 요금소 부근 6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남동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이루마의 When the Love's Fall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어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식단 파트너 특근 파티에서 닭 가슴살 세트,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아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체할 때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신박한 지식들 환영합니다. 청취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은 신박한 잡학사전 알잘신잡.

자, 다양한 잡학 정보들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잡학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잡학 정보를 기다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김필입니다. 어떤 날은 김은지 씨가 청해 주셨네요.

김필의 어떤 날은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박한 정보들 소개해드리죠. 0997님, 여름에 먹는 최고의 간식은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수염 한 가닥이 옥수수 알갱이 한 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차디님은 아셨나요? 옥수수 수염은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와 직접 연결된 암술의 끝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옥수수 수염이 200개면 알갱이도 200개래요. 나중에 옥수수 드실 때 심심하면 한번 세어보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옥수수 알갱이 수만큼 수염의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알갱이 하나하나마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흥미롭네요. 몰랐어요. 근데 그냥 딱 보기에는 옥수수 수염이 훨씬 개수로 따지면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워낙 얘네들은 실처럼 얇으니까, 그죠? 진짜 수염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 수염을 또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요. 또 음료도 있고요. 그죠? 아, 개수만큼의 수염이 있다. 재밌는데요?

옥수수 맛있겠다. 임채영 씨,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다는데요. 그중에 아들아, 술을 좀 줄여라. 글 공부는 아비만도 못하면서 주량만 아비를 넘어서는 거냐? 라고 쓴 내용이 있대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똑같나 봐요. 아셨습니다. 아들아, 술 좀 줄여라. 글 공부는 아비만도 못하면서 주량만 아비를 넘어서는 거냐? 그래요. 아, 재밌네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예전에도 이런 시대극이나 사극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쉽게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의 음주 문화는 어땠는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마셨겠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주막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정도지 지금처럼 무슨 그 바가 있거나 이런 호프집이 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코올을 섭취를 하셨었는지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 주로 이제 집에

화가 좀 느껴지죠? 어, 나 화났어. 이거 느껴지죠? 2위,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아는 길로 가라. 고집하는 사람. 아, 운전대를 잡은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아, 이쪽으로. 아, 이렇게. 1위, 운전자보다 도로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 아, 위험할 뻔했어. 아,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가까워. 자, 오른쪽. 내가 잘

야, 이게 그 의견의 차이가 큰데요. 본인은 멋지게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잡스럽게 돌리는 거라고. 같은 행동인데도요. 그래요. 잡스럽게 핸들 돌리는 건 어떤 방식이죠? 네,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돌리셨길래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4566님, 갑자기 큰 소리 내는 사람이요. 저까지 놀라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4862님, 길 막힌다고 나한테 짜증내는 사람. 길을 내가 막았니? 이도엽 씨, 출장 같이 가는 우리 부장님, 그렇게 가루 떨어지는 과자 드세요. 한 달 된 새 차 안에서 과자 부스러기 싫습니다. 아, 이거, 아, 새 차에서는 요거 좀 피해 주세요. 예. 특히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그런, 과자류들이 있죠. 빵도 그렇고요. 그 파우더 도넛. 예, 그 하얀 파우더 도넛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인절미. 예, 인절미 같은 애도 조금 좀 자제해 주세요. 인절미.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웨하스도 이게 아주 미세한 그것들이 이렇게 공중에 퍼지면서 그걸 닦아낼 수도 없어. 안 보여.

지금 어느 동네 계신지 지역도 좋고요. 어느 공간에 계신지 장소도 좋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어디 계세요? 문자 주고 가세요. 최대한 많은 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맞춤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엘레멘트의 줄리엣 드릴게요. 윤정희 씨 청해 주셨죠?

엘레멘티의 줄리엣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현장감 느껴지는 사연 좀 볼게요. 그 전에 3부 미처 소개 못해드린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1018님이요. 뒷자리에 앉아서 콘서트

따뜻한 엄마의 모정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엄마 오늘 많이 걸으셨구나 이런 또 그것도 이렇게 느껴지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피해야 될 세 가지 뭐야 싸고 뭐 파우더 도넛 그 얘기했는데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막대 아이스크림 중에 돼지땡 돼지 그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그건 진짜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평생을 몇 개는 떨어져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딱 밑에다 대고 그 약간 뭐 일본 분들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먹는데도 이렇게 떨어져요 초콜릿 그 부스러기 그 네 개만 조심해 주세요 추가하겠습니다.

화사의 So Cute 들었습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849님, 아침 일찍 노래방 왔어요. 이 시간에 웬 노래방이냐고요? 지난 주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노래방 책을 가방에 챙겨온 거 있죠. 그래서 갖다 주러 왔어요. 사장님, 별 면목이 없네요. 아, 노래방에 이제 그 아이템들이 많이 좀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탬버린, 뭐 노래방 책, 마이크, 예. 책을 가져가셨군요. 예. 이건 좀 지적인 편 아닌가요? 그래도 노래방 책.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나 노래방이? 이동숙 씨. 아침에 출근하는데 성인 남자가 자꾸 눈을 비비길래 잠이 덜 깼나 했는데 옆으로 지나갈 때 보니 울고 계셨어요. 뭐지? 아침부터 왜 울지? 헤어졌나? 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왜 우셨을까요? 아, 일이 손에 안 잡히실 정도로 이제 그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오지랖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분이 왜 울고 계셨을까요? 봄의 눈물 또 나오나? 봄의 눈물? 네. 자, 7956님. 가게에서 일하며 듣고 있어요. 3주 전에 너무 힘들다고 문자 보냈다가 차스닥을 받았는데요. 차중커의 기적처럼 치킨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후로 답례품 주문도 들어오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영험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암담했던 그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야, 아니 이런 간증들이 계속 차시다까지 차중커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간증해 주셨고 예, 다까지 네 그렇게 믿어 주신다면 뭐 네. 저희는 뭐 너무 즐겁죠. 309하나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 신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레모컨 기사입니다. 여기는 일단 음악 앨범권으로 제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 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 신도시.

1번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려요. 차량용 무선 충전기 보내드릴게요. 213님, 저는 아빠가 핸드폰 뭐 인증해달라고 해서 가는 중이에요. 이번 달 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으면서 계속 언제 올 거냐고 연락하셔서 그냥 오늘 가요. 야, 이번 달 안으로 하면 되는데 뭐 언제 오냐? 예. 한 1시간 후에 전화하셔서 아, 이번 달 말까지는 괜찮은 건데 언제 오냐? 예, 이런 식으로 오늘 가시는 게 답이에요. 지금 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0601님, 하얀색 차 노란색이 된 지 2주째라 세차하러 세차장 가는 중이에요. 비 오지는 않겠죠? 차들이라면 오늘 세차 고? 스탑? 제 차도 이제 노란색에서 베이지로 넘어갔다가 지금 약간 흑색이 돼가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입함나무 이제 그 꽃가루가 완벽하게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거의 눈이거든요. 입함나무 얘네들이 아주 그 꽃은 너무 아름다운데 꽃가루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 송화가루가 좀 남아있어. 예,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보고 있어요. 뭐 제 기준 말씀드립니다. 네. 알아서 잘 정리하시고.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차 말이죠. 8803님이요. 차디, 그분 세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비 예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늘 이렇게 세차한다 그러면은 안 하시고 안 한다 그러면 하시고 반대로만 하시면 정답이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세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웬일로 내가 맞았지? 오늘 비 온대요. 자, 그냥의 우리 사랑은 필름 같았으면 해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부근 2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안성 맞춤 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 서창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월곶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KBS

0: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9800번님이 주셨습니다. G-Park 저는 꿈은 없고 놀고 싶다가도 꿈도 있으면 좋겠고 놀기 싫은 마음은 또 뭘까요?

0: 박명수의 라디오쇼 5월 7일 목요일, 예, 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요새는 날씨가 좋으니까 놀고 싶고, 막,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 일에 집중할 땐 집중하고, 놀 때는 제대로 놀고, 이렇게,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가정의 달 5월,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요, 백달의 소신발언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백가 씨와 옥상 달빛의 우리 김윤주 씨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내일이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전국 팔도 효 어워즈 열립니다. 라디오쇼 SNS로 여러분들의 효심 지극한 사연들을 받아봤는데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맹문동 농축액 세트, 최고의 효자 효녀로 뽑힌 분들에게는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후에 우리 백가 씨 그리고 윤주 씨 모실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본나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니나노, 예, 오늘도 다각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가
2: 김윤주의
0: 소신 발언. 자, 에피소드 부자 애부 백가씨 그리고 옥상 달빛 겸 기획사 세오, 예, 옥세 김윤주 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야, 어때요 이제?
1: 뭐가 어때요?
2: 그러니까요.
0: 내일이 네. 어버이날인데, 아, 예, 네. 예, 우리 또 백가 씨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 네네네.
0: 예, 예. 네, 백가 씨.
1: 네.
0: 어떤 계획들이 좀 있어요?
1: 굉장한 계획이 있어요.
0: 어머니 찾아뵙고.
1: 네. 예, 예. 어머니 찾아뵙고.
0: 예.
1: 끝나고 이제 아버지랑 뭐 같이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0: 식사하고.
1: 네, 이제 저희가 친척이 없어요.
0: 아.
1: 어머니는 외동딸이셨고,
0: 예, 예.
1: 아버지는 사남매인데 다. 나머지 세 분이 다 미국 사셔서
0: 예, 예.
1: 명절 때마다 저희 네 식구만 있었는데
0: 아~
1: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0: 저도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뭐 조카들이랑 좀 같이 놀고.
1: 어버이날인데?
0: 예예 예, 뭐 조카들도 제 어버이죠 뭐.
1: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2: 어, 그렇게 안 맞는데.
1: 조카들이 저희 네. 어버이라는 말을 좀.
2: 윤지 씨 맨날 저 말하면 그 웃더니.
1: 죄송한데 이렇게 방송 네. 성역기 하실 거예요?
2: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0: 아 피곤해.
1: 조카가 나의 어버이날이요.
0: 섭외님은 뭐 하실 거예요?
1: 예? 섭외님이요?
0: 섭외님은 뭐 하실 거예요?
1: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예, 뭐 또 식사 맛있게 하고 네. 예, 뭐 그렇게 또 똑같이 지내는 거죠.
2: 뭐 드실 건데요?
1: 저는 저 싼 거 먹으려고.
2: 싼 거요?
1: 예.
2: 좋은 날인데 좋은 거 드세요.
1: 코다리찜이요. 예.
0: 코다리찜. 어, 비싸죠. 코다리찜.
1: 안 비싸요.
0: 예. 안 비싸요?
1: 저희 어머님 집에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은 코다리찜만 이렇게 좋아하세요.
2: 아, 그래요?
1: 고기 먹는다고 돈 갚다고 안 먹는다고 아, 네. 코다리찜만 드세요. 그래가지고. 네, 네. 예, 예. 집에 가면 코다리 냄새가 많이 나요. 명태 냄새가 많이 나요.
2: 네.
1: 근데 코다리찜 맛있지 않아요?
0: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2: 저는
1: 어, 예.
2: 안 먹어요.
1: 왜요?
2: 생선을 안 좋아해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아... 또 안 맞는 것도 있네요.
2: 네,
1: 그죠?
2: 네. 다리찜도 안
1: 아무튼 저 어머니 아버님 찾아뵙고.
2: 네네, 알겠습니다. 네.
1: 자, 백달의 소신 발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윤주 씨 네. 오늘 주제 뭐예요?
0: 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전국 예. 효자 효녀 효부 효손들의 효심이 들끓는 어버이날인데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전국 팔도 효 어워즈. 여러분이 라디오쇼 SNS로 올려주신 효성 지극한 사연들 만나보고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맹문동 농축액 세트를 베스트 사연으로.

0: 그래서 예. 어머니가 저 그때 예전에 카드 돌려 받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른 돼서 다 아팠어요 제가. 맞아.
1: 진짜요?
2: 아, 네. 아, 죄송한데. 네.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카드 돌려받기 했다고 그러면
0: 아니, 예전에
1: 어머니, 사실은 사실이니까
2: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0: 네, 제가 아. 카드 돌려 다, 그래도 효자로서
1: 그걸 다 갚은 거는
0: 다 갚고 사치 안 쓴 게 어딥니까?
1: 그럼요, 그럼요.
2: 알겠습니다. 네. 예, 농담으로 했는데 또 거기까지 갔는데 네. 아무튼 지금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카드 돌려받겠다고 그거는 네. 조금
0: 예, 알겠습니다.
2: 어머님도 네. 하늘나서 웃고 계시겠네요.
0: 네, 아니 그럼요.
2: 저도 미친놈이라고.
0: 다 이거 엄마 때 배운 개그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죠.
0: 아니, 그럼요.
2: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아무튼 자, 지금 뭐 한 글 듣고 흘리는 얘기도 필요해요.
1: 그럼요.
2: 예, 참고해 예. 주시기 바라고요. 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네. 한번 또 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좀 기다려볼게요. 코요태의 노래입니다. 빙고!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코요태의 노래 빙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아주 저 효녀 효자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찐 효자님. 네. 공부 잘하는 친구 엄마들은 다른 엄마들한테 은근히 시계 질투도 받고 학원 어디 보내냐, 비결이 뭐냐, 영양제 뭐 먹냐 엄청 피곤하게 시달린다고 하던데요. 저희 엄마는 제 학창시절 내내 일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 고3 때도 저희 엄마는 푹 주무셔서 피부에 광이 났어요. 명성도 저랑 같은 결로 효자셨죠?
0: 글쎄요. 예, 고3 때 뭐 특별히 저희 어머님도 신경 써준 게 없었어요. 어머님도 뭐 보면 모르니까.
1: 그쵸? 아니 근데 뭐 예. 아들이 굳이 열심히 안 하는데 어머니까지 하셔야 되나요?
0: 아들이 못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 현명하신
0: 뭐,
1: 거죠.
0: 옆에서 뭘 얘기를 해봐야 어머님도 탄젠트 사인 코사인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분적분을 어머님 모르시니까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믿고 맡기신 거죠.
0: 믿고 맡겼죠. 예, 그래서 되게 못했어요.
1: 예, 못 믿는 도끼에 발등을 또.
0: 아니, 발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꿈은 이뤘잖아요. 예, 예. 지금 되게 좀 좋아하십니다.
2: 그렇죠.
0: 예, 예.

0: 어, 드라이버 박님. 저희 아빠는 딸바보인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아침마다 학교에 태워주시면서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좋다 하셨어요. 우와. 그래서 제가 39인 지금까지 면허 안 따고 어린이 갈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태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차에서 애교도 많이 보내니까 우리 아빠 행복하시겠죠?
1: 어, 근데 이거 행복하실 것 같아요.
2: 이건 행복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어,
2: 행복할 것 같아요.
0: 이게 네. 저 약간 조금 비슷한데 다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어머니가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성실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다, 초등학교 때 사실 6년 동안 개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쉽지 않죠. 쉽지 않죠.
0: 지각 조퇴도 없어야 되는데
2: 쉽지 않죠.
0: 제 어머니가 저 6년 개근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도 어릴 때 극성이니까 육상복으로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 업고도 학교 모셨어 갖고 갔었거든요.
1: 갖고 갔어요.
0: 아 데리고 가셨 저를 안고 업고 가셨어가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6년 개근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엄청 큰 일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2: 대단하네요. 어머님이 진짜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0: 네.
2: 뭐 참고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레디오 씨 11년째.
1: 아 예. 대단한 거예요.
2: 한 번도 늦은 적 없고요. 어.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몇 년 더 하실 것 같아요?
2: 글쎄요, 이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1: 밑에 오래 하셔야 돼요.
2: 밑에 치고 있는 올라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1: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지켜줘야 돼요.
2: 저의 허점만 찾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걱정입니다.
1: 예.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0: 허점 투성이시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게 놨어요. 허점이 네. 너무 많아서.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세븐틴의 노래예요. 선호공.

0: 또 효 어워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에 백가시가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예. 공공의 정님. 예. 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우셨어요. 하루 종일 서로 말을 안 하시다가 엄마가 집으로 날라온 제 휴대폰 요금서를 보신 거죠. 노발대발 화내셨고 갑자기 아빠까지 협세해서 저를 혼쭐내면서 대동단결. 급 화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두 분한테 필요한 건 같이 욕할 공공의 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효도하려고 속 많이 썩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0: 공공의 적이 되기 위해서.
2: 이거 진짜 효도다.
0: 예.
1: 이게 효도. 이게 무슨 내용이죠?
0: 아까 대동단결 진짜 그거 같아요. 예.
1: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 무슨 말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서로 싸우시다가. 네. 이제 그냥 그 내가 적이 된 거죠.
0: 공통된 이제 주제가 생기니까 네.
2: 그러니까 두 분이 합치신 거죠.
0: 네. 본인이 읽고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어떡해요?
1: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2: 읽기에 급급했다.
1: 발음이나 틀리지 않으려고 읽어서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애부구나. 왜 괜히 에피소드 부자가 아니라고 느끼냐면
0: 또 있어?
1: 아니 사연

0: 먼저 전화 자주 안 합니다. 우리 엄마 가슴 절대 지켜. 효도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1: 그거지. 왜냐면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좀 딴짓을 한 거야.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 엄마 나 가수 할 거야. 그러면 야, 네 가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하는 거야. 근데 안 풀려. 그 얘랑 얘기만 하면 답답한 거지. 아직까지도 뜬구름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0: 그렇죠.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나 혹은 화가 나신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전화를 잘 안 하고.
2: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한데 이걸 좋은 방법 있어요?
1: 어떤 거야?
2: 이렇게 전화를 안 하는 것도 또 답답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1: 무소식 이소식이니까.
0: 아 맞아요.
1: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사람 안 건드리고
0: 그러니까
1: 무소식 이소식인 거죠. 예.
2: 근데 또 아, 이 자식은 연락을 또 안 하네.
1: 연락을 안 하네? 연락하면 또 연락 했다고 뭐라 그러고.
0: 그러니까.
1: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0: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1: 그럼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야.
0: 맞아요.
1: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간 거지.
2: 아, 내 인생인데?
1: 윤주 씨도 가수한다고 그랬을 때 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반대했죠?
2: 아니요. 아쉽게도 응원해주셨습니다.
1: 반대해야 되는데 얘기가 그쪽으로 만들어졌는데 대찬성했군요.
2: 예예 예, 대찬성이었습니다. 예, 예.
1: 백가 씨도 역시나 춤추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랬을 때 싫어했죠 엄마가.
0: 네.
1: 까불지 말라고 맞았죠.
0: 네.
1: 근데 코이트로 잘 돼서 잘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0: 좋다고 하셨어요.

0: 자, 여러분들의 효도 사연들 받고 있는데 몇 가지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씨 하나 부탁드릴게요.
1: 네, 결혼은 미친 짓이야, 님. 예. 저희 자매가 결혼하면 사위 눈치 보고 손주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노년에 힘드실까봐 결혼 안 하고 있는 40대 우리 자매들. 저희는 행복해요. 엄마 아빠도 행복하지.
0: 글쎄, 그거는 모르겠다, 진짜. 그게 과연 나의 행복인지 부모의 행복인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2: 예. 저희 집은 반대였어요. 어머니가 결혼 안 하시길 바라셨어요. 왜서 왜 그랬더니 카드 뺏긴다고. 네 결혼하면 네 와이프가 네 카드 가져갈 거잖아. 내가 네 와이프 눈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네, 어머니는 그렇지. 제가 결혼 안 하길 바라셨던.
0: 네. 끝까지 안 했는데.
2: 네.
1: 근데 선배님 만약에 자녀분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0: 뭐예요?
1: 진짜 이렇게 40대까지 결혼 안 하고 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다.
0: 아, 그거는 부모님이 위해서라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예, 그게 왜 부모 탓입니까? 부모의 행복은 부모가 책임이 되는 거예요.
2: 책임전 거 아닙니까?
0: 예.
1: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2: 아니요.
0: 부모의 행복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요. 네. 자식의 행복도 자식이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죠. 서로가 기댄다는 건 저는 좀 반대고 네. 대신 이제 격려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1: 멋진 어른이네요, 진짜. 예, 예.
0: 그렇습니다. 자, 좀 어떻게 좀 기대시는 편이세요, 윤주 씨는 어떠세요?
1: 아, 저는 기대지 않습니다.
0: 결혼하실 때 좀 집에서 도와주셨나요?
1: 아니요.
0: 잘했네요.
1: 예.
0: 백가 씨는 결혼 안 할 거죠?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아니,
2: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0: 아직까지는
1: 카드 뺏기면 어떡하지?
0: 아직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카드 뺏기니까.
2: 카드를 다 엄마가 이제 갖고 가셨네.
0: 아버지가
2: 카드 안 줬는데.
0: 알겠습니다.
1: 아, 네. 그러네.
0: 자, 오늘 정리할게요. 백가 씨는 아버님이 벌어서 쓰시고요.
2: 네, 맞아요. 자업자들.
0: 아버님이 벌어서 아직까지도 백가의 카드 쓰지 않고 네. 아버님은 본인이 벌어서 능력이 네. 있기 때문에 쓰시고요. 윤주 씨는 결혼할 때 집에서 전혀 도와준 게 없다는 것으로
2: 네.
0: 두 분은 정리를 할게요.
1: 네.
0: 자, 그럼 오늘 소개했던 효도 사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게 가장 이쪽에서 효도 사연인가요?
2: 저는 윤주 씨한테 양보하겠습니다.
0: 왜 양보합니까?
1: 책임전과 뭘 퍼스트예요? 책임전 과예요 이거는 지금.
0: 레이닝 퍼스트.
2: 레이디
0: 퍼스트. 알겠습니다. 좀
1: 비가 예.
0: 예, 레이닝 포스트요?
2: 네, 레이디.
0: 예, 포스트는 예.
2: 퍼스트.
0: 자,
2: 처음.
0: 어떻게 좋아요? 네. 가장 실질적으로 이게 하면은 제가 가장 잘한 거는 아버지 머리 심어드린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확실히 실적으로 도움을 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나머지는
1: 맞아요.
0: 뭐 전화 안 한다, 뭐 일부러 숙석에서 뭐 공통 부모로 만든다 이거는
1: 맞아.
0: 역시 그 부모님께는 그래도 현찰로 뭔가를 그 해드렸을 때 트리트먼트를 해드렸을 때 그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아요.
1: 인정.
0: 저는 그래요.
1: 저도 맞아요.
0: 두 분 생각 어때요?
1: 저도 좋아요 이거.
2: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명언이 우리 엄마 제일 좋아했던 말.
0: 예.
2: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웃음꽃 핀다. 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
0: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아무튼 아버지는 지금 벌어서 아버지가 쓰시고요.
1: 네.
0: 윤주 씨는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요. 성공하겠습니다. 네. 자, 예. 아버지 머리 심어드린 분에게 저희가 선물로 5종 세트 맞죠? 선물 5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저 내일 어버이날 잘 보내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0: 자, 옥상 달빛의 노래 듣죠. 어른이 될 시간.

0: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오랜만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 예. 오늘 저녁에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내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준비 잘 하시고요. 아주 웃음꽃 만발하는 그런 어버이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한스밴드의 노래 오락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실제 어버이날 뵐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0: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는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북수원 부근과 부곡에서 동군포 일대 이후로는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안성 맞춤 휴게소에서 남한성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네, 비타민 은지윤이 없으면 어떻게 점심 먹죠? 저의 혼밥 메이트인데. 7302님, 텐디 없다고 밥 굶지 마시고 점심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기. 라디오 DJ 하면서 정말 많은 수식어를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메이트 같아요. 육아 메이트, 산책 메이트, 청소 메이트. 여러분의 점심시간 한 칸에 제가 자연스럽게 껴있다는 게 진짜 참 따뜻하고 고맙더라고요. 진짜 친구처럼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취재들, 오늘 또 여러분의 방송 메이트 텐디 출근 완료. 메이트 취재들도 제 옆자리에 착석하셨나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Yeah, you know, something about you.

때문에 이게 맞나?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라디오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아, 꾸준한 건 역시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걸요. 왜냐면 매일매일 라디오를 하러 나올 때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피곤하고 녹록지 않은데 이게 맞나? 할 때가 있었지만 역시나 라디오를 통해서 꾸준한 것을 이길 순 없다. 그게 뭐 비록 뭐 결과나 순위나 뭐 어떤 돈이나 숫자 그런 것이 아니오라 꾸준한 것은 그 정말 이길 수가 없고 그 과정에 대한 위대함을 텐디가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꾸준하고 성실한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줘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656님. 은지님 내일은 인사 나누기가 바쁘실 것 같아서 오늘 문자 줘요. 라디오 부스 안에 이은지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이은지 보여주실 거죠? 화이팅!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3358님도 문자. 텐디, 아내한테도 잘 쓰지 않는 편지를 텐디한테 쓰게 돼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아이쿠. 3358님, 텐디한테 편지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내분한테도... 뭐 메모지라도 살짝쿵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텐디한테 어머 텐디한테 진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진짜 편지가 왔어요. 텐디 졸업 축하. 이게 조금 안 보여요. 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냥 가지마. 텐션업. 성숙한 이별을 해야지. 성숙한 이별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근데 글씨체가 너무 이쁜데요? 글씨체가 진짜 너무 이쁘세요. 이거 편지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사랑스러운 또 아내분에게도 또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사랑스러운 취재들 중 한 명의 멋진 남자가 라는 또 이렇게 또 편지를 써주셨고 우리들의 비밀번호 잊지 않기로 그르르까 갱갱갱 스컬스컬 길에서 만나면요 청취자들은 텐디한테 그르르각 이렇게 해봐봐요. 그럼 텐디가 갱갱갱 해드릴게요. 우리만의 비밀 약속, 비밀 번호 알겠죠? 그리고 HFF9YN7SED님도 일본에 사는 일본인 청취자 3년 동안

정말 아끼는 것, 나의 보물이 뭡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취재들 가장 소중한 것 사진 보내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텐디 이은지. 오늘 은지의 자판기 주제가 가장 소중한 것 사진이었는데 0088님 어떤 것이 소중하십니까? 뭐가 소중해요? 으앙 하고 울고 있는 우리 아드님과 우리 그걸 귀여워하면서도 달래고 있는 우리 아버님 두 분의 이 투샷 진짜 제일 소중한 거긴 하네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이 세상에 내게 준 최고의 선물. 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자지간의 사진을 보내주셨고 2738님 내용 없음. 향. 우리 아들 딸인가요? 딸이랑 아들인가 남매인가요? 형제인가요? 저 애착인형도 누군가의 소중한 것이겠죠. 우리 큰 아드님의 소중한 애착인형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진짜 육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진짜 육아가 주는 행복, 아이들이 주는 행복, 내 자식이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진짜 파이팅 있게 육아하는 것 같아요. 0895님 내용 없어. 아, 나 이런 거 좋아요. 애기들이 쓴 편지 삐뚤빼뚤 글씨체. 그래서 이런 글씨체로 그 타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엄마 아빠께 저 현진이에요. 7살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현진 올림. 엄마 아빠 이렇게 그림도 그렸고요. 우리 현준이가요. 우리 현준이가요. 엄마 아빠한테 쓴 편지를 가장 소중한 거 사진으로 보내주셨고 텐디도 집에 조카가 쓴 그 편지가 있어요. 이모 해피 버스데이 투유 이렇게 이모 사랑해 이모 하은이 거 이모

정말 금손이셔, 금손. 약간 근데 이게 두건이 지금 텐디가 쓴이 반다나가 이게 여러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볼땐 약간 느낌이 힙하고 괜찮았는데 또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미국 사람들이 밤에 잘때 쓰고 자는 헤어캡 같지 않아요? 나이트 헤어캡인가? 약간 그 바이브도 좀 나네. 오케이. 가장 소중한 것 사진 8241님. 맛있겠다. 끝나고 나서 뭔가 생일 파티를 거하게 하고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아이들은 음료수, 어른들은 이렇게 또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 본데요. 3035님, 지갑이죠. 가장 소중한 거. 이 안에는 가족 사진에 카드에 통장에 심지어 현금까지. 3035님. 티세요? MBTI 티세요? 가장 소중한 거 지갑이지. 그 카드 잃어버리면 그 카드도 다시 또 발급받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우, 피곤한데. 0853님. 우리 집 댕댕이 시루. 내가 퇴근하면 먼저 달려와서 가장 반겨주죠. 가장 날 사랑하는 존재. Thank you so much. 우리도 댕댕이도 시루도 이은지의 가요광장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 애견 미용샵 하셨던 청취자분들. 애견 미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자 사연이 많이 왔었고,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3: 아, 찌개 무 넣은 거 못 맞췄구나? 무 넣었잖아, 무.
4: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3: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5: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에이.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어머.
0: 안녕하세요. 이은지의 가요광장입니다.
1: 어머, 어떡해.
0: 취자,
1: 안녕하세요.
0: 취자.
1: 안녕하세요.
0: 취자 자기소개 해봐요.
1: 어떡해. 저 16개월 애기 엄마, 토리예요.
0: 토리. 토리.
1: 네.
0: 토리, 왜 목소리가 조금 흔들려요?
1: 어머, 눈물 나세요.
0: 왜 눈물이 나요, 토리?
1: 너무 좋아가지고.
0: 텐디가 너무 좋아서요.
1: 어떡해.
0: 토리.
1: 생각도 했어요.
0: 토리가 전화 가능해가지고 텐디가 바로 전화 걸었어요, 토리.
1: 어머.
0: 토리, 엠본부 거 듣다가 KBS 크래프엠으로 넘어왔어요?
1: 네.
0: 왜 넘어왔어요?
1: 엄마가 아까 참 재미난 말도 잘한 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어머니가
1: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은지님은.
0: 네.
1: 그래가지고 들어보자 했는데 진짜 말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그랬어요. 작년 11월이면 텐디가 좀 녹록치 않을 때인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1: 네, 너무 잘 들었어요.
0: 아이고.
1: 되게 그런 상황들 있으면은 되게 유하게 넘어가는 게, 와,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0: 아우, 세상에. 나 지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 가요광장 추천해준 어머님이요.
1: 아, 엄마는 일하고 있어서 못 들어요.
0: 아. 어머님은 못 듣지만 우리 따님이 들으셨군요.
1: 응, 그 사이에 엄마는 취직하셨고, 저는 이제 육아한다고 이제 저거 이렇게 라디오를 이제 원래 듣다가 직장 다니면서 못 듣다가 다시 이제 심심하니까 애랑 같이 들었는데 너무 잘 듣고 있었어요.
0: 검증된 건 아니지만 가요광장을 들으면 이렇게 행운이 와요. 그리고 그 가요광장을 들으면 마그네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건강해지고. 검증된 건 아니지만 가요광장을 들으면 많이 웃어서 몸에서 콜라겐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 시력이 좀 좋아진 것 같죠?
1: 맞아요.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0: 그 육아하느라 조금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토리?
1: 그렇죠. 혼자 이제 아무래도 애 보다 보니까.
0: 토리 지금 눈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텐디 때문에, 텐디랑 헤어지기 싫어서?
1: 맞아요.
0: 토리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옆에 누구예요?
1: 저 이 얘기요. 로우나.
0: 로우나.
1: 텐디 뭐.
0: 로우나.
1: 안녕하세요, 여지.
0: 로우나. Mother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1: 갱갱갱 하는 이모야.
0: 그럴까, 갱갱갱다.
1: 맨날 이거 들으면 애가 막 바운스 흔들고 막 그랬거든요.
0: 아, 우리 흥이 역시 흥취자네, 흥취자. 로우나 이모가 우리 제가 로우니한테 음성 편지 남길게요. 네, BGM 좀 주세요.
1: 네. 아, 로우니한테요. 네. 네.

하다 보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26홀스님 웃어야 돼 울어야 돼 헷갈리네. 이게 뭔가 슬

주셨고 공개 방송에 신청을 해줬고 이런 정성들 텐디가 라디오에 쏟은 정성만큼 청취자분들이 텐디에게 쏟아주신 정성을 알기에 텐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박보경님 텐디 폴킴님한테 개소리 개인기랑 갱갱갱 스컬스컬이랑 소녀시대 안무 렉시 안무 이효리 안무 다 전수하고 가 우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 폴킴 씨한테 이 소리를 전수하고 가라고요? 그러면 나 텐디 미친 사람 되지 않을까요? 이제 폴킴 씨도 뭐 폴킴 씨만의 스타일로 개소리를 내겠죠. 뭐 이런 뭐 약간 어떤 그런 발라드 계열의 뭐 어떤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뭐가랑 있겠죠. 그르르까 갱갱갱가 이거요? 이거는 진짜 텐디밖에 못하는 거긴 한데 스카스카 이것도 텐디밖에 좀 못하는 거지 않아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녹음을 해가 지금 녹음을 해요 여러분 지금 녹음 지금 켜요 녹음기 켜요 1. 이은지의 가요광장 2. 점심 먹고 어디 가요? 듣고 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녹음하고 있죠, 취자들? 하나만 더 할게요. 또 할게요. 그 강아지가, 소형견 강아지가 간식 뺏어 먹는 사람한테 내는 소리. 그리고 또 뭐 해드려요, 여러분? 이거 해드려요? 그리고 스컬스컬 해드려요? 스컬스컬! 알았어요. 녹음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재미난 이야기 남은 시간에 계속 나눠보아요. 취재들 우리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0: 부터 반포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양재 나들목을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한남부터 정체
1: 뽑아 화장품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오답 정답 보내실 것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정답 생일. 재미난 오답 장종석, 대출금 결제일, 이은지 막 조오김, 퇴사일, 황수진, 잡돌이날, 백설기님, 카드 결제일, 믹스커피, 제대일, 아몰랑님, 이모

0: 다 있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1109일 전 2023년 4월 24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은지의 가요광장. 이별을 앞두고요. 정말 열심히 추억을 정립 중. 헤어지기 전에 사진 948장 찍는 커플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광장마켓 다이소 주제 가요광장 추억 소환 타임. 텐디 혼자 하지 않아요. 오늘은 옆에 함께 광장마켓 다이소를 해주실 분, 3년 동안 ENG의 가요광장, 은진의 편집쇼부터 그리고 Y2K 고고씬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남자 골든차일드 장준, 어서와요.
1: 자, 안녕하십니까. 예.
0: 왜 그래요?
1: 마지막이라니까 조금 약간 눈물이 나네요.
0: 눈물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장준 씨는
1: 예, 예.
0: 라디오 쟁이셔가지고
1: 예, 예.
0: 수많은 DJ들을 떠나보

0: 와의 수다. 각종 어떤 이슈들, 논란들, 각자의 어떤 그런 해피한 소식들,
1: 그렇죠.
0: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그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4호 사모님.
1: 골드니스인데요. 오픈 스튜디오 갔던 날 도노분들께서 커피차를 보내셔서 맛있는 커피 얻어 먹었던

0: 한 게 저는 웃겼어요.
1: 다 이제 20대 후반 남자들이 예, 뭐 그런 거기에 또 이제 목숨을 걸고
0: 목숨을 걸었고
1: 실제로 아쉽게 진 날에는 갈 때 서먹서먹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얻어먹었어요. 역시 텐디 덕분이네요. 하! 아 좋으시네요.
0: 네. 제가 또 나름의 이 손이나 어떤 그런 느낌적으로 또 행운이 또 이렇게 싹 가요.
1: 나이스 세포.
0: 예, 완전 이게 행운이 싹 간다니까. 윤정아님 가스 점검일 하러 고객님의 집에 갔는데 텐디 방송 들으며 고객님이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듣게 되었답니다.

0: 가면서 그 라디오를 하러 올라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분해가 나고요.
1: 이거 라디오 스타 에피소드로 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M본부는 뭔가 내가 이 디지털 시티 안에 있는 느낌. 내가 이 뭔가 이 디지털 세계에 들어온 느낌.
1: 트렌드, 네. 트렌드 상암.
0: 예. 네.
1: 뭔가 상암 느낌.
0: 그죠, 뭔가 상암. 예. 네. DMC 느낌 상나고요. 어? 그리고 K본부, KBS는요. 뭔가 이 온고지신이죠. 오래된 전통을 사랑하면서 들어오는
1: 역사.
0: 그렇죠. 마치 이제
1: 베이직.
0: 베이직하게 예, 단종의 느낌으로 이렇게 아~ 들어오는 예.
1: 그런 느낌. 왕사남 같은 느낌.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50년 이상입니다.
0: 아, 그럼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깔끔하고
0: 맞아요.
1: 정말 뭐 이렇게 뭐가 뭐 망가지면 우리는 고쳤어요.
0: 그렇죠. 고쳐 쓰는.
1: 새로 뭔가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지 않아요.
0: 그렇죠. 하지만 화장실이 50년 됐다고 한들 예, 이쪽 녹음실 옆에 가면은 그 어느 방송국에도 없는
1: 그럼요
0: 요구르트 자판기가 있습니다.
1: 와우! K본부에는 요구르트 자판기가 있다!
0: 있다!
1: 스펀지 같네요.
0: 그쵸. 비싼 요구르트.
1: 이거 준씨, 장준씨 S본부, K본부, M본부 라디오쟁이로서 분석한 방송사별 특징 이거 라디오스타 나가서 해야 돼요.
0: 불러만 주시면은. 네. 그렇죠. 거기도 라디오잖아요.
1: 그렇죠.
0: 라디오스타니까.
1: 예. 라디오스타인데 라디오쟁이 장준이를 왜 안 불러주냐 이 말이야.
0: 당불.
1: 당불.
0: 당장 불러.
1: 당장 불러 라디오스타에서
0: yeah.
1: 장준이 부르.

0: 블락비 토이 듣고 왔습니다. 점심 먹고 어디 가요? 듣고 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추자씨와 청취자와 함께 텐디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으흠. 토요일 일요일 마무리하고 아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커피 한잔 할래요. 가수 폴킴 씨가 아. 12시부터 2시까지 이 자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1: 너무 좋네요. 네.
0: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텐션이 그렇게 안 높지 않나요? 막 이러는데 네. 디스크 자키라 함은 네. DJ라 함은 저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근데 폴킴 씨가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요.
1: 완전. 저도 이제
0: 알죠?
1: 저도 예, 키미 형님이랑 예. 라디오를 한 달 정도 같이 했었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진짜 아, 라사남이에요. 라사남.
0: 라사남.
1: 예, 라사남이어서
0: 라디오를 사랑하는 남자 라사남.
1: 예, 라사남이셔서 어. 이 시간대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예, 가요광장 들으시는 분들도 어, 비록 텐디랑은 텐디 이제 다음이지만 예, 키미 형님도 너무 잘하실 거니까
0: 그러니까.
1: 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예.
0: 추억에 관한 이야기 1016님.
1: 이호선에서 텐디 찾아 문자 보냈더니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문자를 읽어주셨는데 거기다 세상에 치킨에다 콜라까지 세트로 주셔서 남편이랑 미쳤다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동안 텐디 목소리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이 고였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사랑해요 텐디. 그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취자분들도 예. 언변이 너무 좋아지세요.
0: 내 말이.
1: 네.
0: 그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1: 그렇죠. 사실 이 파블로프의 개

0: 그 사이 누나가 되고 어린이집도 다니는 귀요미가 되었어요. 언니, 제 육아의 하나의 비타민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어디서든 이은지스럽게.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1: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예,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예, 이제 보셨는데
0: 진짜 이게 같이 뭔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뭐 뱃속에 있었는데요, 지금 출산을 했고 지금 육아 중, 뭐 아니면 취준생이었는데요,
1: 취직을 해서
0: 지금은 출근길에 들어요, 뭐 등등등. 그리고 뭐 처음 버스 운전 시작했어요, 오늘 첫날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3년이 흘러서 능숙해지신 분들.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일상을 보내시면서 나를 들어주시는 거라.
1: 맞아요.
0: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라 그들의 일상에 또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큰 행복.
1: 맞아요.
0: 장준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1: 저도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들리는 거는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 라디오에 좋은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민윤기님께서 오늘 또 비가수가 가수에게 지시하는 희귀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제가 지금 텐디한테 받은 뭔가 이런 코멘트들로만 네. 하면은 네. 정규앨범 하나 나오고요. 예. 뭐 그리고 부캐도 굉장히 상당히 많을 거고요.
0: 하나에 많고 지금 라디오스타에서 할 에피소드도 있어요.
1: 굉장히 많아요.
0: 좀 많아요. 김도민님.
1: 네. 이번 연휴 때 제주도 가서 어쩔 수 없이 S본부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평소 89.10을 듣던 터라 적응이 안 됐었어요. 동시간대에 K본부는 텐션 업 되어 있는데 S본부는 너무 정적이고 지루해서 적응이 안 됐어요 라고

0: 광장은 이제 오늘로부터 저 장준이는 이제 함께할 수 없게 됐지만 예, 이제 다른 라디오라든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많이 뵀으면 좋겠고 우리 텐디도 3년 동안 너무 수고했고요.
1: 너무 수고했어요, 장준 씨.
0: 많이 배웠대.
1: 덕분에 버틸 수 있었대.
0: 덕분에 많이 배웠대.
1: 많이 배웠대.
0: 많이 배웠대.
1: 너무 감사했대. 네. 끝이에요?
0: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 우리 장준 씨를 기억해 주십시오. 준이도 다양한 라디오, 다양한 콘텐츠에서 장준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 씨 고마워요. 땡큐.
0: Thank you so much.

이은지의 가요광장 고정 게스트분들 열심히 활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요 광장코인 노래방 광코너 고정 게스트죠. 가수 이소정씨 가수 후이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들 울지 말아요. 오늘의 끝곡 윤하 계절 범죄 들려드리면서 내일도 비타민 충전하러 오세요. 안녕.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퇴근길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를 앞두고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장수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산곡분기점에서 하남분기점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더 가서 하남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이천 부근 4차로와 반대 인천 쪽으로 동수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강릉 부근 3차로에도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0: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한 의사선생님은 그날의 기분을 1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날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를 기억해놓고 언젠가 기분이 별로인 날 그 방법을 스스로에게 처방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다시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소희님, 저는 100점이요. 왜냐면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승마 체험하러 가요. 오! 소희님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요. 우리 소희님한테 선물 하나 줘야겠다. 천점 되라고. 네. 뭐가 좋을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생일이니까. 네. 황수희님, 저는 44점이에요. 왜 뭐야? 죽음의 44. 왜? 왜? 이따가 갑자기 팀장님이 즉흥 회의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아니 회의를 1시간 전에 공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즉흥 연기처럼 갑자기 회의할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해오세요. 1시간 동안 이건 거? 너무너무 무섭다. 그럼 황수희님도 그냥 1시간 정도의 아이디어만 가져가세요. 왜 지금 기분이 안 좋냐면 그 이상을 지금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냥 1시간 전에 고지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수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의 같은 건 끝나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7535님 56점이요. 일단요 점심이 맛이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일하느라 배는 고프고 힘도 들지만 오랜만에 장사가 잘 돼서 제 점수는요 100점입니다. 꽃가게에 슈퍼라디오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크. 그래 맞아. 이때는 그 카네이션으로 다발 만드는데 진짜 하루 종일 시간 걸리시더라고요. 지금 그래 지금 당겨야 돼. 응. 이래서 지금 당겨서 1년 장사 중에 진짜 어버이날이나 5월달 가정의 달에 거의 이제 좀 매출이 많이 오르잖아요. 요 5월달에는 저희가 좀 밥을 좀 못 먹어도 그 간헐적 단식한다 생각하고 다이어트 생각하고 다이어트 다이 그냥 다이가 아니라 다이어트

0: 누구나 맞힐 수 있다. 슈슈슈 슈퍼 퀴즈. 자, 이제부터 예능, 교양, 뉴스 등등등 온갖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어떤 장면을 들려드릴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 효과음 처리가 된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얼마 전 3월 17일에 방송된 동상이몽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1: 입소문이 나서 아, 삼각지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고집을 좀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어쨌든 그 가게가 뭘 파는지를 알아야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2: 뭔지 모르는 가게를 들어가서 짜장면 주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를 좀 하면 어떠냐, 여기 뭘 팔고 있다, 그러니까 싫대요.
4: 네 마음에 쏙 들 거야. 이거
5: 짜잔. 어머머.
6: 아. 호환 난 남편 가게.
7: 민혁 개그.
0: 아유, 깜짝이야. 제 남편 목소리 나서 깜짝 놀랐네요. 네, 제 남편 오경주 씨가 선술집을 운영하는데요. 아, 홍보를 안 하는 거야. 무슨 신선처럼. 아니, 입소문으로 유명해질 거래. 요즘이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박힌 땡땡땡 땡땡 이것을 만들어서 가게 앞에 세워뒀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돌려서 세워놨다는 거.

아니다. 예쁜 거, 귀여운 거, 잘생긴 거 이거 이런 거 챙겨보는 거. 요즘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해. 근데 다들 하나씩 있지, 응? 요즘 나를 웃게 하는 것들. 나처럼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아이돌도 좋고 가족, 친구, 반려동물 등등등 다 좋잖아. 내 광대를 승천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군지, 뭐가 그렇게 흐뭇한지 한번 알려줘 봐봐봐. 응? 내가 5명 추첨해서 허니브레드 선물할게.

네. 한의 레디쇼. 유미의 세포들 OST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요즘 나를 웃게 하는 건 드라마 연하남이야로 수다 떨어봤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그 등장인물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술록이. 술록이 너무 귀엽잖아요. 처음에는 완전 철벽치고 막 그 유미가 얘기하는 것도 안 듣고 버스에서 그냥 음악 듣고 있고 막 그냥 에너지 안 쓰려고 하다가 이게 한번 넘어가니까 뭐 난리가 났더만요. 그 무슨 뭐 귀걸이 사주려고 하는데 막 아,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자친구가 그랬더니 아, 되게 하얗고요. 얼굴이 되게 조그맣고요. 아, 그리고 웃을 때 되게 예뻐요. 막 이러면서

엄청 티로 변해가지고 나 계속 상처받아가지고 유료하는 거 있잖아 그거 끊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 친구랑. 네. 116 하나님. 저 웃게 하는 건요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이에요. 웹소설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그 만화책이든 종이 남친 한 명쯤 다들 있지 않아요? 맞아. 웹소설도 그렇게 재밌나요? 그러니까 웹소설 보는 친구들은 계속 웹소설을 보더라고요. 아 종이 남친 있었죠 옛날에 그 저희 뭐 아르미안의 내 딸들 저희 시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신일숙 작가님 뭐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나 뭐 아 저 기억 환상 게임 약간 요런 것들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종이 남친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4729님 요즘 요놈 때문에 힐링이 돼요. 아 저 이쁜 검정 눈 하시면서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아이 또 혀를 이렇게 낼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네. 예. 아,

아직도 얘기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조금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울하시니까, 네. 고체치약 보내드릴게요. 우울할 땐 고체치약! 1809님, 내일 모레 자격증 시험이라 지금 너무 초초초 예민해 있어요. 늙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힘 좀 주세요. 멋있다. 1809님 진짜 멋있다. 맞아. 사실은 우리가 나이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내가 싫어서 새로운 거에 자격증에 도전하는 우리 1809님.

0: 건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KBS 크래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 곳곳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남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3차로에서는

구간 지나서는 수월한 편이고요.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다가 다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와 광교터널 부근에서 모두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동군포와 서창분기점에서는 각각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크래프 FM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했던 마음, 나눠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KBS 쿨 FM 슈퍼라디오 3부 첫 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좀 진짜 찐친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저와 슈퍼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직접 노래를 추천하려고 하니까 사연 더더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의 Song for You 금방 돌아올게요. 슈퍼라디오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와 함께합니다.

가려니까 제 시간도 너무 없고요. 잘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아까 막상 가서 하면 하겠는데 다음 달은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이게 살이 확 빠지는 게 아니니까 더 시큰둥한 것 같아요. 저 너무 끈기 없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에요. 127님 지금 한 달을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 크. 좋다. 김병수님, 항상 엔진 켜둘게. 델리 스파이스 추천곡입니다. 라고. 오, 지금, 와, 여러분들 진짜 음악에 대해서 엄청 다양한 음악이 오고 있어서 고르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유현일님,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어때요? 차 사주는 0872님, 영원히 엄마 꺼 하자. 라고. 좋습니다. 강은하님,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어때요? 어머님 드라이브 행복하게 안전하게 하세요. 라고. 아, 우리 은하님, 강은하님 마음 고운 거 봐. 남의 어머니 안전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어. 은하님 어머니 안전은 걱정하시는 거 맞죠? 좋습니다. 박광래님, 대성의 대박이야 어때요? 와, 차를 선물로 줘요? 스케일이 정말 크시네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졌어요. 크크크. 이은혜님은 어머님 추천곡 지코의 새삥 어때요? 새삥? 어머님이 그 경차에 지코 새삥 틀고 가면 되게 멋있겠다. 그쵸? 전혜라님은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추천해요. 너무 부럽네요. 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함께 드라이브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

이요. 벌써 1년이 지나 또 결기가 오다니. 아, 근데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 1인이라. 아니, 왜? 잠시만요. 우리 남편분들. 이거 왜 핸드폰에 이거 달력 왜 있어? 그냥 뭐 비즈니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정을 주고받고 이런 걸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눈물이 나. 이게 뭐 내가 갱년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눈물이 나요, 진짜. 영화 너 재밌게, 예, 신우이님이랑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Song for You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천곡 지금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번 사연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 주시기 바랄게요. 2109님, 만삭인 산무인데요. 4살 첫째가 오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에서 돌보다 마트 갈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 있죠. 몸도 무거운데 딸 때문에 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웬일이야. 지금 신발도 벗었어.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지금 맨발로 지금 난리다 난리야. 아이고 역동적인 저 상태를 또 이제 어머님께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어릴 때는 그 물건 뭐 갖고 싶으면은 일단 일단 눕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큰 나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사라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엄마 찾아. 그럼 또 숨어 계시다가 나와. 그러면 어? 말 안 들으면 엄마 없어진다.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안 사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바닥에서 굴르든 뭐 맨발로 뭐 뛰쳐나가든 이게 안 통하는구나 싶은 순간부터 예, 안 굴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렇게 구르는 거 보니까 제 어릴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는 되게 순했는데 그 얼마나 순했냐면은 아기 때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이제 울잖아요, 아기가. 근데 저는 소변을 봐도 안 울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안 울었었대요. 되게 순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초등학교쯤 들어가서는 어머님께서 나는 네가 제일 무섭다. 응? 너는 네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아기들이 자기 주장 또 펼치는 시기잖아요. 예. 좀 귀엽게 우리 봐주는 거 어떨까 싶은데. 아, 우리 또 2109님, 예, 우리 또 만삭이시기 때문에 또 선물 하나 가야지. 그죠? 좋아요. 우리 2109님께는 뭘 드리면 좋을까요? 좀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무선 블루투스 미러 스피커. 예. 만삭이시니까 좀 살짝 몸을 좀 움직이시고 스트레스도 좀 풀으시라고 예, 미러 스피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09님의 추천곡 보내주시고 계세요. 장은희님, 김광석의 일어나 신청합니다. 애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봐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노래를 이제 틀어주는 거지. 좋다 좋다. 김성영님, 쇼네 웨이백 홈 어때요? 집에 가자. 따라 일어나라. 집에 가자. 엄마 힘들다. 근데 이런 얘기가 통할 때가 있고 또 안 통할 때가 있고. 4681님, 아니 우리 딸내미가 저렇게 삐딱할 때가 있나요? 지드래곤에 삐딱하게. 이동아님은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저 시기도 다 추억이 됩니다. 이제는 귀요미 그때가 그립네요. 아 맞아요. 이제 이제 나이 먹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엄마랑 놀러 가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

아저씨들이랑 이모랑 그리고 막 그 유지 그 사장님 안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친한 안 사장님이 저랑 술 친구인데 안 사장님한테 아 저 회 먹고 싶어요. 막 이러면은 카드를 주셔. 그러면 제가 그 카드 가지고 시장에서 회 사다가 막 오고 막 이모한테 이모 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삼겹살 구워주고 그리고 안 사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술값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안 사장님 막 결제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내 힘든 일을 얘기를 할 때 내 일을 알고 있는 동료나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는데 아예 이제 저와 일과는 상관없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속 시원히 털어놓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망원동의 훈이네포차 예, 여기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6215님께 어떤 노래를 추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현일님, 김보경님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어, 위로가 된다. 진짜로. 최미선님, 럼브피쉬의 으라차차. 힘내요. 아자아자. 그래, 맞아. 우리가 힘이 안 날 때는 억지로라도 조금 힘을 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날 때 정말 아, 힘을 내고 싶지도 않다. 요렇게 해서 쉬는 게 있고 힘을 만약에 내야 된다 힘든데 그럴 때는 노래나 뭐 친구나 이런 것들을 위로를 꼭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있어. 네. 안수연님 시스타의 나 혼자 나 혼자 밥 밥해 먹고 나 혼자 혼술하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떠냐고. 맞아 맞아. 혼자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안수연님 맞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편하기도 하다요. 왜냐면은 이제 막 그 다른 직원분들이랑 의견 막 대립해서 싸운 적도 있으실 거고 약간 의가 상하고 막 그런 적도 있으실 건데 이제 나 혼자야 사무실에. 나 혼자 마음껏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김병수님 붙잡고도 어때요? 노을 사장님이 붙잡아줄 거예요. 그래요. 이제 혼자기 때문에 사장님이 절대 잡고 못 놔줄 거예요. 계속 붙잡을 거예요. 붙잡고도. 네, 구기현님 주문을 걸어 어때요? 박혜경님 그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주문을 걸자요. 그래. 그래. 아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힘든 일이 또 조금 몇 번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나 얼마나 잘 되려고 그래? 나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야? 재밌네! 이 정도는 돼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거? 왜 그 드라마 주인공은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이 온 거야. 이겨낼 수 있겠지? 자, 우리 김성무님.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당신이 넘버원이에요. 보아의 넘버원! 맞네. 맞네. 다 떠났는데 나만 살아남았어? 그럼 내가 넘버원이지. 맞네요, 맞네요. 우리 6215님께는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김성무님께서 6215님께 추천한 노래,

몇개 있거든요. 예.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하하 오빠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디와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저와 지금 함께 하는 시간은 실제로 있었던 시간이고 추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경태님이 마지막이라서 하디일 것 같았네요. 하디 이제 보내주십시다. 그래요. 저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이제 보내주자고요. 예, 하디 오빠가 목도 안 좋은데 라디오 진짜 책임감 있게 막 목이 안 나오면서도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하디 보내주자고요. 예, 우리 또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 위해서 시원하게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하디! 잘 가! 그래, 우리 이렇게 보내줍시다. 네. 좋습니다. 슈퍼 라디오는요, 고려기프트, 메디일 토너패드, KB국민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고요. 예, 오빠 무슨 뭐 공연을 하나 봐요. 예, 오빠가 그래서 우리 또 조롱이 분들 와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라디오 가서 전해라라고 공연 홍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0: 안나님 고생하셨어요. 빗길 조심해서 가세요. 장은희님 코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이 보라 마지막이라니 벌써 아쉬워지네요. 아유 그러니까 저도 아쉽네요. 김강수님 코디는 멋진 여자라고. 장은희님 코디 우리 찐친 맞아요. 우리 나중에 어디서 이제 만약에 저를 지나가다 봤다 그러면 언니 안녕하세요 저 조롱이에요 이러면 누군데 누군데 소희야 강순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인사 꼭 부탁드려요. 저도 또 이제 낯을 좀 많이 가리지만 조롱이들이라고 하면 내가 낯을 안 가리지. 왜냐면 우리는 찐친 맞으니까.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끝곡 하하의 공백. 하하가 그쵸. 하하님은 지금 공백이죠. 하하의 공백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1: 내 삶의 고음.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정체 구간도 많아졌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청담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원효대교 부근 3차로에선 방금 사고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동우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도 답답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까지 각각 막힙니다. KBS 크래프 FM 50초 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 참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 밖에서도 화이팅 많이 해주시고 있고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 우리 목격자 방송의 목격담. 누구의 목격담입니까?
1: 우리 긍디 윤정수 씨의 목격담입니다.
0: 아, 저요?
1: 예. 예, 예. 지난 금요일에 아내님 지위로 청소년 아들 둘을 끌고 아침 첫차 타고 나가서 청계산을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침 먹을 곳을 찾는데 한 백숙집에 들어갔는데 어? 거기에 긍디 사인이? 비록 사인이었지만 긍디를 발견 엄청 반가웠습니다. 9663님.
0: 네.
1: 보라의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언제 적일지 기억이 나십니까?
0: 아, 연도를 제가 봐야겠는데 아마 관악산을 다니던 우리 팀이
1: 네.
0: 산 한번 바꿔보자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윤정수 씨는 어디서든 목격이 잘 되시죠? 윤정수 씨를 목격하신 분들 TV에서 거리에서 어디서 봤는지 사연 보내보시고요.
0: 네네.
1: 어제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나무에 매달린 길거리 스피커에서 미라가 나오고 있다.
0: 와우.
1: 엄청 크게 거리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는 제보가 맞아요. 왔었는데요.
0: 맞아요.
1: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0712님 지금도 문정동 로데오에서 미라가 나오고 있을까요?
0: 와우. 아. 궁금합니다.
1: 문정동 큰 네. 동네인데.
0: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지나가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자, 목요일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앞에서 네. 손 흔들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반가워요. 예.

0: 긍디는 실물이 훨씬 나으신 듯해요라고.
1: 야, 어디였더라?
0: 성시경 씨랑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갔던 거는.
1: 지방 어디 멀었어요.
0: 네.
1: 그 탈춤 하는 데가 어디지?
0: 하회 탈춤.
1: 안동이었나?
0: 봉산 탈춤.
1: 봉산은 아니고 안동이었나?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네. 윤서님 어느 지역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비랑도 했어.
0: 성시경 씨가 딱 그거 불렀어요. 그러면
1: 뭐요?

0: 추천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주식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0: 꽃집을 하면.
1: 꽃집 배우는 거. 예.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자, 계속해서 최소라 씨. 맛있는 음식 먹으며 희죽희죽 웃게 될 때 제일 기쁨.
0: 왜 그렇게 웃어요? 이게 누가 웃습니까?
1: 맛있는 음식 먹으며 희죽희죽 웃게 되는 기쁨. 전혜란님, 퇴근 후 현관에서 반기는 우리 집 댕댕이의 꼬리는 기풀희다. 와닿는다.
0: 네. 그리고 1417님, 저희 집 아들 둘 다 기풀희자를 씁니다.
1: 아들 둘 다.
0: 나의 사랑한 아들들 환희야.
1: 환희.
0: 찬이요.
1: 찬이.
0: 기쁘고 기뻐라. 환희 빛나서 기뻐라. 찬이, 항상 너의 애들의 삶이 기쁘고 빛나도록 엄마가 응원한다. 이처럼 이름처럼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사랑한다 아들들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1: 혹시 제가 어제 이랬나요?
0: 뭐라고요?
1: 교장 선생님 같다고. 예, 어저께 그랬는데. 아버님 마음은 알겠는데. 네. 조금 딱딱하다고 좀 가족들이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1: 그래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용 저희가 뒤에 좀 더 소개하도록 하고요. 분노 끝나고 좀 더 읽어보고 장원 드릴게요. 저희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0: 편한 대로 앉을게요. 야, 니들 돈을 들어서 앉아라. 영수가 전화 그만하고 들어와 앉아. 배고픈데 서로 다 배고프잖아. 빨리 먹고 깔끔하게 먹고 가자.
1: 주말 저녁에 아주머니 세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물을 드시고 주문을 하시려는데 그때 족발 포장 할인 문구를 보신 거예요.
0: 뭐야, 족발이 만 원이네? 앞다리가? 어머머머.
1: 아, 네. 매장에서 드시는 건 25,000원이고요. 포장해서 가시면 만 원이에요.
0: 아, 족발이 다른 게 나오나요? 매장용 포장용이 다른가요? 삶는 물이 다른가? 족발을요?
1: 아니요, 아니요. 같은 건데요. 저희 족발 홍보도 할 겸 해서

0: 진짜 싫어. 내가 이번에는 저기 어 통장 선거도 나가고 다.
1: 저도 싫어요.
0: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조미용님, 분노는 분노고 그 와중에 아 족발은 먹고 싶네. 족발이 맛있죠.
1: 난 수육이 더 좋아.

0: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 연기는 필수지요라고 했습니다. 어 여보 아유 약속이 생겼어. 아유 아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여보 잘하고. 응. 어머 정순아 나 지금 해가지고 우리 나올래?
1: 앞에서 네. 앞에 족발집으로
0: 여기 만 원에 파는 데 있더라.
1: 만 원에 파는 데 있어. 아 내가 잘 얘기해 갖고 구워 삶을게. 가자. 아니겠죠?
0: 예. 네. 자, 763호 님은요. 기다리던 택배 언박싱 할 때 너무 설레고 기뻐요.
1: 그래요.
0: 6개월 다이어트에서 66 사이즈에서 55로 변신.
1: 아우, 화이팅.
0: 요즘 옷 쇼핑 엄청 합니다. 기뻐요라고 하셨어요.
1: 그래도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제가 뭐 죄송한 얘기 한 게 아니라 이 요요 예.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예.
0: 조금만 사 놓고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때쯤 다시 또 사고 그렇게 해야지. 맞아 형 말대로 그때 맞춰서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 잘하셨네. 아, 5 사이즈면 완전히 그냥 예?
1: 기분 좋으시겠다.
0: 예, 그렇습니다.
1: 김정아님, 냉동실에 피자 두 쪽이 남아있는데 퇴근 후에 데워 먹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뻐요. 하, 이 소박한 기쁨을 즐기는 참 정아씨 멋집니다.
0: 아, 저도 지금 냉동실에 피자 거의 한 판 있는데.
1: 갖고 와, 안 먹을 거면.
0: 에이, 냉동실에 있는 거 어떻게 형 갖다 드려?
1: 네 형수가 좋아한다.
0: 에이, 그래도 어떻게 해보지?
1: 조각 피자.
0: 자, 그래요? 어.
1: 네 형수는 조각 피자를 좋아해서 조각 미남과 결혼했어.
0: 아, 산산 조각 미남이요? 피자가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 네, 아 그래서 하나 먹으니까 하나가 더 왔고
0: 예, 하나가 남아가지고 아. 예, 그걸 또 다 그냥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얼려놨는데 또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아니고 하면 또 잘 안 먹게 되더라고.
1: 네.
0: 네. 조광미라님 네. 문자 읽어주시죠.
1: 1884님 세차하길 잘했다. 비가

0: 박스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9244님 두 분이서 나란히 골든마우스상 받으세요. 히히 라고 하셨는데 꼭꼭 저희도 뭐 하나 하겠습니다.
1: 저희는 상을 타면 같이 타겠네요.
0: 10주년.
1: 네. 네.
0: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
1: 광고 가야죠.
0: 네, 광고도 네.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킨,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셀로맥스,
1: 코끼리 베이글,
0: 모드투어 네트워크,
1: 오토링크,
0: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 TS 푸드,
0: 베스트 슬립 제공입니다.

0: 올해께 가면서 또 그렇게 문자 보내주셨구나.
1: 아유 고맙습니다.
0: 잘했을 때 무슨 노래 할까요?
2: 네? 네?
1: 좋은
0: 아니 제주도 올레길인지 아니면 또 어디 올레길 어디 올레가 있잖아요. 올레길도 올레길도 요즘에 좀 있지 않아요? 다른 데도
1: 많이 있죠. 네. 네, 둘레길도 있고. 네. 네.
0: 그래요.
1: 유지상님께서 여기는 평택 비전동 한전 후문에 있는 꽃집 꽃가게에서 미라가 크게 들립니다. 사장님이 미라클.
0: 와우.
1: 들었죠 사장님.
0: 꽃집의 사장님은 예뻐요.
1: 평택 꽃가게의 우리 미라클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정수민이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들이 그냥 물어보는 건데 꽃집은 몇 시까지에 라고 물어보네요. 오늘 학원 다녀오면 카네이션을 사올 것 같은데 너무 티나는데 모르는 척하고 깜짝 놀라줘야겠죠.
1: 연기 잘하세요.
0: 예.
1: 연기는 또 남창희 씨죠. 자 남창희 씨 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타트.
0: 오! 어머 너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
1: 정도 요 정도 해주라 합니다.
0: 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일찍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3km가량 정체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사이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려운데요. 광명역 1차로에서 방금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다시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역대 즐겨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5: 죄송합니다. 박명수의

0: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네. 좀 이루어 봅시다.
1: 우주소녀의 이루리 3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0: 예. 자, 자
1: 여러분들의 오답 만나보겠습니다.
0: 이루리 이루리인데 이루 이루 아웃.
1: 경호부장님.
0: 경호부장님도 아웃.
1: 홍단홍단님 내 주식 오르리 오르리라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0: 자 박현님 부장님이 해달라는 엄 부장님이 해달라는

0: 현민 씨,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1: 그렇죠. 뭐 어버이날이죠.
0: 특별한 네. 계획 있어요?
1: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신 그분들께. 내일 내려갑니다.
2: 너를 네. 내가 낳았니?
0: 홍성으로 가시나요?
1: 홍성 일단 저녁 때쯤에 살짝 내려가서 예, 저녁 한번 같이 드리고 예, 그리고 또 그 김에 서산서 결혼식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 사회까지 보고 오르는 일정으로
0: 김에.
1: 예, 겸사겸사 그 김에
0: 바쁘시네. 바쁘시네.
1: 예, 그렇게 예. 이제 잘합니다.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지난주 일요일날
0: 예.
1: 해결을 다 하긴 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생신 겸해서 어린이날 겸해서 어버이날 겸해서 다 모여서 밥 한 끼 하는 걸로 일단은 지난주 일요일날 다 해결했습니다.
0: 큰 잔치를 하나 했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1: 뭐 그렇게 해서 하고 하나 몰아서 했습니다. 네.
0: 오빠 삼사님이 네. 제가 조현민 씨 팬인가 봐요.
1: 어머나
0: 몰아 볼 때면 꼭 오늘이네요. 저도 충청 예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산. 아이고 충요의 예산 사과 유명하고요. 예산.

0: 남편이랑 많이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시부모님이 뜬금없이 연락을 종종 하시는 편이라 더 걱정됩니다. 시댁 단톡방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댁 단톡방. 이거 자꾸 단톡방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스탠스로 말씀드리자면 같은 성으로 갑니다.
1: 그렇죠. 같은 성끼리 있는.
0: 같은 성.
2: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은
0: 그러니까
2: 성.
0: 예를 들면 저희 단톡방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있는 단톡방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방은 거의 휴방이고요.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엄마 포함해서 이제 조 씨 네 명 있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지는 거기로 해서 제가 전파하죠.
1: 그렇지.
0: 와이프한테 전파하죠.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처가. 처가 단톡방이 있지만 저는 유명무 씨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철저하게.
1: 정수 형님도 단톡방 있으세요?
2: 네, 있습니다.
1: 와이프 분이랑
2: 네, 처갓집 단톡방. 예, 예. 그쪽 이남 일녀. 예. 일남 이녀. 예. 일남 이녀와 이제 나랑 같은 사위 하나. 네. 예. 근데 대화는 장인 그다음에 사위 둘만 얘기를 많이 하고
0: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2: 예, 우리 와이프 정도가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한 네 명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 그러네요.
2: 저는 그냥 뭐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1: 대답 안 해도 되죠.
2: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1: 아 근데 또 안 해 우리 같은 마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안 하면 또 근데 솔직히 좀 아니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한다는 건 좀 약간 그렇긴 하지.
2: 말을 해야 되면 단톡방이 아니에요. 대화방이지.
0: 뭐 그렇죠. 이제 채팅방처럼 이제
2: 그래서 그냥 말하고 싶은 사람만 계속 말하고 보는 사람은 그냥 보고. 네. 만약 맞아. 근데 아니 애미야 너 뭐 아무 말도 없니 그러면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단톡방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는 사람만 지금 말하고 네, 보는 사람은 늘 눈팅이라고 하죠. 눈팅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뭘 물어보면 그때 거기 대답을 하면 되죠.
0: 그렇죠. 뭐 본인에게 다이렉트 이런데 하지만 본인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2: 이제 대화방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보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말하고 싶은 사람 계속 말하는
1: 거죠. 저는
2: 거지.
1: 좀 이런 거
2: 자기 노래는 늘 건강에 대한 문자 올려주시고
1: 그래요?
2: 그럼 이제 몇 번 보고 예. 뭐 가끔 이제 또 뭐 정치적 성향 있는 걸 올리면 대꾸 안 하고
0: 아니야 뭐 엄지척
2: 정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0: 엄지척 정도
2: 뭘 그걸 더 해

0: 그냥 아들이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1: 맞아요. 네. 전파를 제가 하는 거고 네. 오죽도 세미를 하자면 저희 누나랑 여동생이 있는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저만 있는 방도 따로 있어요.
0: 그래 맞아요. 네. 방 여러 개요 다. 네.
1: 누나랑
0: 다
1: 뭐 여동생 네. 방도.
2: 최수진님 네. 얘기 웃겼는데 지웠네.
1: 왜요?
2: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냥 키윽키윽만 날리십니다. 지난번에는 잘못 키윽키윽 날리셔서 삭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키윽키윽 어떤 날은 메시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1: 그렇구나. 에이.
0: 그래.
1: 뭐 시댁도 그렇고 저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몰라라고 사는 것도 편합니다.
2: 노래 듣고 와서 에이. 의견 한번 받아보시죠.
0: 여러분들의 의견을 에이.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에이. 의견 받고 자 여러분들 장원도 뽑아보겠습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최고현다 보내주신 장원 한번 선정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유나의 노래 말도 안돼 함께 듣고 올게요.

0: 막 시집살이 하고 막 이런지도 않았어.
1: 그,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아마 우리 불행의 시작인가님께서 리액션을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들 방 따로 만든다.
0: 야, 우리 며느리 너무 많이 보낸다. 좀 다른 우리끼리 다른 방 파자.
1: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 그리고 뭐 내용 계속 공유, 그 뭐 공유해라 뭐라 그래. 그 어디서 폰 내용 계속 올리면 아유. 펑거 올리는 다음부터 내용이 이제
0: 며느리가 계속 정치 그거 먹고
1: 아이고야.
2: 뭐 시의원 막 올리고.
0: 자, 저희 4부에서 장어 구워 볼게요.

0: 가격이 커버해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분께 블루투스 스피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남편분도 이제 듣고 계시면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네. 이동환님께서 저는 본가 단톡방에 형제들만 있고요. 처가는 아내가 알아서 해서 알려줍니다.
0: 그렇죠.
1: 남편만 들어가십시오. 제발.
0: 그렇죠.
1: 네.
0: 중간에 또. 그러니까 뭐 명목상
1: 예.
0: 다 들어있는 단톡방은 있으나 비활성화가 돼 그렇지. 있습니다.
2: 근데 불편하고 반응 안 하고 관찰자로 있는 건 뒤통수 당기고 참 힘들어요를 누군가 마지막에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이제 이런 많은 단체로 다 여러 명의 다수가 있는 방에서는 불편하지 않고 반응 안 해도 관찰자로 그냥 있고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0: 맞아요.
2: 그러니까 본인이 뭐든지 좀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적당히 보고 퉁퉁 눈팅이라 그러잖아요.
0: 네네.
2: 하는 습관도 습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해보세요.
0: 네,
2: 늘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혹시 또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1: 네.

0: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나쁜 마음으로는 성가시고 네. 좋은 마음으로는 같이 해야겠다 그렇지. 협동의 마음이 들죠.
1: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0: 이거는 일단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네. 제 입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부터는 그냥 시위하는 게 약간 있는 거죠. 아. 에, 같이 좀 하자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 내가 솔선수범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따라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냥 내가 먼저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이제 저는 그래. 저는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모르겠네.
0: 근데 남편 모르죠. 뭐 이게 가정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1: 예, 예. 각자 스타일이 다 있으니까. 네.
0: 근데 저는 그냥 네. 놔둡니다.
1: 놔둬요?
0: 놔두고 당당합니다. 저는 그거
1: 아, 그래 차라리
0: 예, 저는 놔두고
1: 예. 괜히 쓸데없이 하나 창문 닫아놓고서 아유 그 일 그거 참 그거 잔소리 하고 시작하면서 예, 또 그래서. 자기가 반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느니 차라리 혼자 차라리 다 내가 다
0: 하고 예, 다 하고 예를 들면 뭐 저 뭐 빨래도 제가 다 개고
1: 그래나
0: 그리고 그냥 저 할 거 하러 가요. 네. 뭐 게임을 하든 뭐 야구를 보러 가든
1: 그래
0: 내가 할 거 하러 가요. 근데 이거 같이 하자 확 해갖고 같이 해버리면 아 그 뭐랄까
1: 뒤에 오는 또 따라오는 그게
0: 아주 큰일 도와준 것처럼 나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자고 합니다.
1: 네. 그럴 수 있겠네.
0: 네 저는 그렇게 네 삽니다.
1: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0: 해도
1: 보통 시켜 먹어요.
2: 시켜 먹고 아니면 그리고 바깥에서 먹고 들어와서 그렇지. 그냥 집에서는 과 다과 정도만 이렇게 먹고 분위기. 이야기하고 이러면 되지. 그 뭘 또 하고서는 또
1: 또 뭐 휴지 또. 휴지 사 왔네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많이 하고 에 하지만 정말 말이라도 정말 말이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 그냥 살아 뭐 이렇게 해주면 뭐 덧납니까? 나는 이제 확실히 별로입니다. 이런
3: 사실 이런 문자 우리가 받긴 한데 우리도 이해는 안 갑니다.
1: 네 정말 이해 안 돼.
3: 그렇게 하는지
1: 복수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3: 아이고 뭐 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극심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이후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 사이 많이 밀리고요. 더 가서 올림픽대교에서 구리암사대교 사이도 교통량이 늘면서 속도 내기가 답답해졌습니다. 반대 공항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사근램프에서 홍은까지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참으로 단단해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나에게 중점을 두는 삶.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고수하죠. 그렇다고 변화에 무딘 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를 너그럽게 수용하는 유연함도 지녔으니까요.

가정의 달 이벤트,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한 달 내내 출석해서 빠짐없이 앙고를 외쳐주신다면 5월 말에 추첨을 통해 한 분을 뽑아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암구호는 아시죠? 뭐죠? 금, 매, 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합해본 선물 세트 뭐 랜덤으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드리는데요. 아, 받아보세요. 하여간 사연 소개되면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샵891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미래에셋증권 제공입니다.

0: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하지만 나이차도 부담스럽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여 일부러 밀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우린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입대하던 날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했다. 기다려줘. 다녀오면 바로 결혼하자.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매일매일 그 사람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자의 집안에서 반대하기 시작한 거다. 설상가상 직장에서도 미묘하게 눈치를 주고 주변에 여러 말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이 사랑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 그가 준 반지와 사진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맡겨두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그만둔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 애쓰던 어느 날 웬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엄마 말에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 얼른 뒤뜰로 몸을 숨겼다. 마음을 접기로 했던 만큼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왔지? 순간 저 멀리서 호통치는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가라고. 우리 딸 지금 여기 없다고. 하지만 남자는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나 역시 몰래 집으로 들어와서 창문 틈새로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포기하고 떠나길 바랐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두꺼운 군화 바닥이 다 달아있었고 군복은 흙먼지로 얼룩덜룩. 그는 결국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로 밤을 꼬박 지새웠다. 나 역시 그를 계속 지켜보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를 일으켰다. 왜 왔어? 여기까지 왜 왔어?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고향이 경북 의성이라는 걸 어렴풋이 기억한 남자친구는 버스를 무작정 몇 번 갈아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물어 우리 집까지 몇 시간을 걸었다고 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울었다.

가질 수 없는 너 뱅크. 퇴근길에 왈칵 눈물이 났어요. 노래 왜 이래요? 안 돼요.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행복하신 거죠? 하신 분은 8858. 박현진 씨. 이렇게나 절절한데 해피엔딩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줘요. 하셨고요. 김진 씨. 다시 만나야 해요. 이 정도 의지면 함께 하셔야죠. 7354. 영화 은행나무 침대가 생각납니다. 신현준 씨의 무릎 꿇은 모습이요. 연상연하 커플이지만 그래도 해피엔딩 기대합니다. 와, 은행나무 침대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하긴 뭐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그 막 눈 쌓이고 막 아유. 7354 이어서 2901. 두 사람이 사랑하며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주변에서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하셨습니다. 이게 참 그 결혼에 관해서도 그 시대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예전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전에는 훨씬 더 그 주변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고 지금 훨씬 당사자들의 의사가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뭐 제가 느끼는 차이는 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901이어서 5850. 힘든 군복무 기간 여친을 생각하면서 버텨냈을 텐데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좋은 결실이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후기. 남자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와 진심을 다해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했고요. 덕분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두 집안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몇 년 뒤 우린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아는 사이, 사랑을 넘어선 깊은 정으로 오늘도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후기가 또 있어요. 후기의 후기라고나 할까요? 제가 요즘 사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저를 보며 엄마가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후회했을 거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짜 사랑이면 도망치지 마라. 힘들어도 한 번은 붙잡아 봐야 한다. 어머니 멋지십니다. 와, 이거 생생한 체험에서 얻은 결론이시잖아요. 아, 예, 멋지십니다. 따님도 뭔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뭐 엄마, 아빠, 딸, 아들, 뭐 언니, 동생, 뭐 오빠, 동생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 괜찮은데 친구 이야기를 쓰시면 안 되고요. 당사자 요 가족까지만 이야기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동물원. 요즘 따라 오늘이 사랑하기 좋은 날이다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정승원 씨입니다. 아침에 건네는 짧은 인사, 바쁜 와중에 보내는 한 줄의 메시지까지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지나쳤던 순간들이 사실은 사랑이었단 걸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 승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깨닫는 게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고 뭐 일상을 벗어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깨닫는 게 진짜 멋진 것 같은데 승원 씨가 그러고 계시네요. 랜덤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미래에셋증권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형 해밀레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 제공입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이후 한강대교에서 올림픽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올림픽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6: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너를 위해 임재범 9946 신청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4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화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화 퀴즈도 역시 준비해두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쇼리 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 다음 대사 떠오르시나요?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라 많은 사람이 대사를 달달 외워버린 영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영화는 재개봉을 해야 하는데 싱얼롱으로 재개봉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따라 말할 수 있게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사실 작품 한 편에 명대사 혹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행하는 대사 하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유명해진 영화들, 특히 이제 천만 영화라든지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들은 항상 명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친구 같은 영화만 봐도 네가 가라 하와이 많이 묵었다 아이가라든지 뭐 그런 예. 것도 있었고
0: 맞습니다.
1: 최근에는 뭐 많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역시 극한직업 같은 영화에서 나왔던 이것은
0: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1: 네, 그런
0: 네네
1: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0: 네네
1: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죠. 이 범죄와의 전쟁 같은 작품 보면은 느그서장 남천동 살지
0: 뭐 맞아
1: 여러 가지 네. 대사들이 있기 때문에
0: 내가 아마 느그서장 아마
1: 목욕도 하고 뭐 다 했다고 밥도 먹고 했죠. 네,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네. 이런 인기 있는 영화들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윤성 씨가 둘리의 친구는 도우너, 영화의 친구는 라이너.
1: 감사합니다.
0: 야, 이렇게 되셨네요. 도우너급이

0: 로서는 역대 2위를 기록한 네네. 허영만 선생님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정말 뭐라고 할까요? 화투 한 장 위에 사람들의 인생과 욕망과 배신, 비정한 세계가 갈려있는 그런 작품이죠. 최동원 감독의 타짜입니다.
1: 네, 방금 그 묻고 더블로가 얘기를 하셨던 이윤성 씨가 타짜의 주연은 김웅수 배우죠.
0: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1: 그렇죠.
0: 이제 어느 순간 붐이 불기 시작하더니 네. 곽철용이란 캐릭터거든요.
1: 맞습니다.
0: 곽철용의 붐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1: 네.
0: 그의 어떤 결단력, 유연한 생각의 변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으면 마포대교를 가야 되는
1: 그러니까.
0: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성공하려면.
1: 네.
0: 네.
1: 진짜 광고도 엄청 찍으셨어요. 김웅수 배우님 이 작품
0: 찍으셨죠.
1: 이후에.
0: 네.
1: 야, 오죽하면 주연이다.
0: 주연이다.
1: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일까요?
0: 곽철용 배우 아니죠. 김웅수 배우가 나오는 네네. 모든 장면이 다 명장면이다.
1: 맞습니다.
0: 이런 얘기도 있었죠.
1: 아,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0: 넘어갈까요?
1: 그럼요. 전설적인 분이죠. 네. 스스로 각본과 이런 걸 다 쓰시는 분이고 원래는 임상수 감독의 조감독을 하시다가 2004년에 범죄의 재구성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0: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1: 그렇죠. 데뷔작 네.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아서 야. 범죄의 재구성은 뭐 기본적인 범죄 영화 네. 하이스트 무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영화로서 되게 완성도가 높았었어요.
0: 아, 박신양 배우의 그 1인 2역
1: 엄청났었죠.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짜로 정말 한국 저는 이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한국 오락 영화의 정점이라고까지 오,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그걸로 680만이 나왔고요. 2009년에는 전우치.
0: 아, 네.
1: 이것도 팬이 엄청 많은 영화고 600만 관객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도둑들.
0: 아, 네.
1: 도둑들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었고 1298만을 하셨고요. 2015년에는 암살을 내셨습니다. 암살 역시 1270만.
0: 의미도 있는 작품이었죠.
1: 네, 네. 우리나라에 단 4명 정도죠. 3명, 4명밖에 없는 천만 영화를 두 편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도둑들과 암살로.
1: 예.
0: 오.
1: 다른 감독님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계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윤재균 감독님.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게 세 명입니다.
0: 이야, 어마어마하군요.
1: 어마어마하시죠.
0: 네. 네 그야말로 그럼... 쌍천만 감독이시네요.
1: 네, 쌍천만 감독이시고, 정말 뭐, 위대한 감독이고요.

0: 고수들의 네. 무대 대결이 펼쳐졌던 거죠.
1: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뭐 김상호 배우님이라든가 아, 예 네. 짝귀의 주진모 배우님이라든가 하여튼 빼놓을 캐릭터가 없죠.
0: 그렇죠. 이게 짝귀 주진모 배우님 같은 게 아주 잠깐 나오신 건데도 아유. 누구나 그 캐릭터의 강렬함에 눈을 네네. 빼앗기고 말죠.
1: 쌍천만 감독으로 신과 함께 1, 2를 찍으신 김용호 감독님도 계신 것 같아요. 네. 7856.
0: 제가 한 명을 빼뜨린 것 같습니다.
1: 아, 네 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시니까 영화 퀴즈도 잘 푸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 퀴즈 내주시죠.
0: 네. 영화 타짜 유명한 대사가 참 많은 작품이죠. 그래서 대사에 관한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난이도를 올려서 보기를 4개를 드릴 겁니다. 다음 중 타짜의 대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 오.
0: 네, 1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2번 묻고 더블로 가. 3번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4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1: 아 난이도 안 올라갔습니다. 이거 우리 쿨 FM 우리 청취자들은 모를 수 없는 분의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 2, 3, 4번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만 그냥 쓰셔도 되니까 정답 보내주세요. 5분 추첨해서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게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해서 정답 보내십시오. 지금도 오고 있네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레옹 박명수 아이유.

0: 레옹, 박명수, 아이유. 박명수 씨 노래가 왜 나왔을까요?
1: 아, 그러게요.
0: 타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9252. 라이너님 설명 듣다 보니 저도 오랜만에 한 번 더 정주행하고 싶어지네요.
1: 네, 다시 보면 또 재밌습니다. 네,
0: OT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기억이 나죠.
1: 예, 진짜 딱 20년 됐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도 어떻게 20년 동안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0: 대단합니다.
1: 예, 아마 개봉하고 그해 바로 잊히는 영화도 많을걸요.
0: 그럼요. 기억이 안 나는 영화, 정말 보긴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지 하는 영화도 많은데, 타짜 같은 작품은 보기만 하면, 얘기만 들어도 그 장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죠.
1: 그렇습니다. 8198 라이너님의 작품 소개 들으면 안 볼 수가 없게 하는 마력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매력을 넘어서 마력까지. 네. 이래서 라이너님이 사랑하기 좋은 날에 나올 맛이 나지 않을까. 아, 정치자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니까요.
0: 감사합니다.
1: 이 영화 줄거리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좀 뒷얘기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0: 뭐 뒷얘기도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일단 줄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네네, 해보면, 이 작품은 사실 작품 전체가 하나의 어떤 도박판 같은, 하나의 만들어진 어떤 게임의 세계 같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살아남고 누가 이 판에서 떠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

0: 어떤 방법을 써서도 떠나가야 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가 떠나기 전에 먼저 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이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비극적으로 돼버렸죠.
1: 자, 그럼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0: 네, 영화 타짜에서 나오지 않는 대사를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1: 네.
0: 정답은 4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였습니다.
1: 우리 박명수 씨의 이 이야기는 진짜 이것도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근데 너무 어디선 다 쓰여요.
0: 네, 굉장한 명언이죠.
1: 맞습니다.
0: 네. 늦었다고 네. 생각할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 네네. 이런 말과 함께.
1: 이윤성 씨가 5번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요거 네. 얘기를
0: 그렇죠.
1: 아직 넣지 않은 보기까지도 네. 해주면서 이윤성 씨는 이분이 아까 그 도우너와 라이너 그 라임으로 같이 걸어주신 분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요분은 이제 별개로 금일아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외에 정답자 5분 추첨해서 혼영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타짜 1편과 함께했습니다. 조승우 씨의 목소리로 듣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라이너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온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홍석삼 씨.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저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제가 먹는 건 다 좋아해서 그분한테 다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 맛난 거 먹으면서 그냥 저냥 사는 이야기 물어보면 금방 친해지던데요. 그래서 저는 신입하고도 친해졌어요. 와, 엄청난 친화력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좋아하세요? 야, 이 말 거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홍석삼 씨, 석삼 씨만의 노하우를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랜덤으로 세트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씨, 친구가 케이크 가게를 하는데요. 어버이날 케이크 만드는데 일손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박. 대학교 때 짝사랑했던 농구 동아리 선배가 케이크를 사러 온 거 있죠? 아직 솔로란 말에 심쿵했어요. 내일 저녁에 만나 차 마시기로 했는데 설레요. 와, 그래, 승진 씨, 이승진 씨처럼 이렇게 착한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보상이라도 있어야죠. 농구 동아리 선배 마음에 드네요. 왠지 사람 건강할 것 같고. 마음에 듭니다. 근데 왜 저녁 때 만나서 차를 마셔요? 저녁이면 술이 아니면 밥이라, 밥을 먹어요, 밥을. 이승진 씨에게도 랜덤으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묘해너와 어쿠스틱 콜라보 2838 신청곡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조지 좋아해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익명 요청하신 분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친을 소개해줬는데 말투며 행동이 정중해 보이지 않고 괜히 마음에 안 드네요. 가을에 결혼할 거라는데 다른 사람을 더 만나보라고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보는 겁니까? 진짜 엄마랑 이렇게 커플링을 40만 원 실반지 18K. 와, 진짜 행복한 어버이날 예약하신 분들 이렇게 많네요. 박정순 씨, 8613 그리고 익명 요청하신 세 분에게 랜덤으로 선물 세트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러쉬 태연 잊어버리지 마.

0: 랜드 엠 케이크, 떡 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0: 그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하거나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깨름직한 날이 있어요. 모든 게 무탈한데 괜히 신경도 쓰이고 말이죠.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고요. 평소와 다른 일정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할 일이 한가득이라 마음만 앞서 달린 탓일 수도 있죠. 오늘이 그런 날이었던 분들 있으신가요? 조용히 초조했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마이걸의 일기예보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별일 없는데 어딘가 어수선한 날들 있죠 있죠. 집중이 안 되는 날이랄까? 저 같은 경우는 별일이 근데 있어서 조금 어수선해지기는 하는데 조금 둔한 편이라 별일이 없는데 어수선한 경우는 잘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생각보다 잦게 좀 있는 편이라 그럴 때 당황하지 않지만 약간 당황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꼬이는 그런 날들도 있고 그리고 괜히 여유 부렸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막 메이크업 제대로 못하고 나오거나 막 되게 이상하게 준비를 뭐 짧게 하게 돼서 뭔가 놓치고 뭔가 집에서 나오거나 막 이런 날들 되게 어수선하긴 합니다. 0407님 오늘 비가 내렸는데 오프닝 곡으로 찰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마이걸 노래인데 일기예보 이 노래 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너랑 손을 잡고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곡인데 첫 곡부터 이런 곡이 막 나오니까 또 소중한 사람들을 또 생각하게 되네요. 4910님 맞아요. 그런 날 있어요. 저는 주로 월요일에 그래요. 뭔가 괜히 초조해. 왜 초조한지 아세요? 금요일까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월요일이라니? 오늘이 월요일이야? 어떻게 월요일이지? 초조한 거죠. 이상봉님은 저는 그런 날이 오늘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뭔가 챙겨야 할 걸 빠뜨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기예보 보고도 우산 챙기는 걸 깜빡했더니 결국 저녁에 우산을 사야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새 우산을 득템하는 거죠. 저는 비가 온다 해도 우산 잘 안 들고 나가긴 해요. 저도. 그냥 비를 맞아요. 비를 맞는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뭐랄까 되게 감성 있고 그러니까 비가 막 폭우처럼 많이 오면 저도 쓰지만 그냥 이렇게 보슬비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소나기 이런 거는 그냥 맞아요. 재밌잖아요. 7905님 저는 비 오는 날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뭔가 삐걱삐걱 했는데 다행히 무탈하게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비 오는 날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시구나. 7564님 맞아요. 효정님 아무 일 없는 무탈한 날인데 출근할 때 구름이 많이 껴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거든요. 효정님은 혹시 구름 아침에 낀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2시간 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오늘 그냥 좀 날씨가 흐리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흐린 날이 약간 속상할 것 같아. 흐리려고 흐린 것도 아닌데 왜 밝은 날만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냥 모든 날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데 날씨 좋은 날 조금 더 그냥 좋고 좀 흐릿하다 이러면 아유 좀 왜 이렇게 흐릿하나 오늘 내가 좀 더 밝게 보내봐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457님, 오늘 고3은 모의고사를 봤어요. 저는 국어쌤인데요. 아이들이 그래도 시험을 잘 봤다네요. 결과 이야기해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맞아, 어제 이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모의고사라고. 친구들,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맞아 나 잘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의고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요. 다음에 또 잘한 거 있을 거니까. 근데 분명 아쉬움이 더 클 거예요.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친구들 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또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멋지게 또 시험 볼 수 있는 거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최성우님, 저 드디어 입사 4년 만에 승진했어요. 그냥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 뿌잉뿌잉. 뿌잉뿌잉. 그냥 사원이었거든요. 기분이 엄청 묘하네요. 이름 뒤에 대리가 붙다니 기분 너무.

근데 소고기 너무 무리가 아닌가, 성우님. 대리님에서 소고기 쏘면은 우리 팀장님 되면은 우리 어떻게, 그쵸?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 소소하게 몇 분만 해가지고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요. 성우 대리님, 대리님 되셔가지고 아마 더 힘든 일도 많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볼륨 찾아와 주세요. 손혜정님은, 쩡디 요즘 과제가 너무 많아서 매일 잠도 못 자고 과제하고 있어요. 점점

사회생활 해도 팬더곰이 될 수는 있는데 어떡하지? 혜정님께서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잠은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면서 쪼개가지고 써야 되는데 너무 잠을 못 자고 과제만 이렇게 몰두하면은 이게 또 너무 집중 안 되잖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혜정님께서 저는 조금 자는 시간을 좀 비축해놓고 그렇게 과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빵나왔정 시작해볼게요. 처음 오신 분의 환영 인사, 자랑 또는 재밌는 에피소드, 야곤이나 공부로 응원이 필요한 분들까지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오늘 제가 먹고 싶은 빵, 조각 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빵야!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혜진님의 신청곡, 케이윌 은지원의 선물.

쩡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쩡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은 사연만 보내주세요.

7549님, 자영업자인데요. 내일 어버이날이라 케이크 준비 중이에요. 오늘 밤샘 작업 예정입니다. 쩡디가 힘을 주세요.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조각 케이크를 주신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와, 어버이날에 직접 만든 케이크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직업이셔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7549님 오늘 야근도 힘내시고요. 저희가 조각 케이크 보내드려요. 2862님, 안녕하세요. 오늘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라 라디오 들으면서 감독하고 있어요. 오늘 모의고사도 있었는데 고3들도 많이 남아 자습하는 모습이 좀 짠하네요. 9시 30분까지라 그때까지 잘 들을게요. 감독하고 조각 케이크로 피로 풀고 싶어요 해주셨는데요. 진짜 늦게 끝나는구나. 야자를 안 해도 너무 오래돼서 언제 끝났는지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2862님 9시 반까지 힘내시고 끝나고 맛있게 케이크 드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알토도 알토 나름 매력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소프라노 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주인공 같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테리는 뭐든지 잘할 거니까 화이팅 하세요. 9252님은 우리 집에 철봉을 설치했던 7살 딸아이가 와 제일 좋아하네요. 저도 남편도 근력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름 전 근력 길러보려고 해요. 응원 부탁해요 해주셨는데 진짜 에너지가 너무 장난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발로 버티고 있어도 저렇게 잡고 버티기가 힘든데 7살이 근수전가? 아빠 닮았나? 9252님 딸이랑

이 간지럼 때문에 위험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회복하죠? 쉿. 여기에만 말하는 건데 혹시 간지럼 안 타는 노하우 아시는 분 없으세요?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 아이는 어쩔 수 없지. 아이는 그래, 너무 귀엽고, 내 애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 아들아, 내가 30분만 너튜브 보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간지러움으로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은, 진짜 나 괴로우니까 하지 마. 라고 할 것 같아. 아, 심지어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옛날에. 간지러움도 이거 괴롭히는 거야. 오, 진짜 괴롭히는 거라니까?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피우다가도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간지러워서 웃는 거니까. 한번 화내세요. 정민규님, 왜 나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지? 간지러움 못 참아. 근데 간지러울 때 이렇게 웃나? 간지러울 때 이렇게 기분 좋게 웃음이 나지 않아요. 지금 화가 나서 웃지. 5610님, 오늘 쩡디 웃음소리 진짜 다양하네요.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한 세 가지 나왔나요? 일곱 가지 나왔다고요? 저는 맨날 똑같은 제 목소리여가지고 이걸 또 다 저장하셨다니. 4589님, 노하우 없어요. 그냥 계속 타야 해요. 위험 못 찾으세요.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 방법이 하나 있다면, 제가 마사지샵 갔을 때 그 등쪽 마사지 받을 때마다 너무 간지러운

하고 근데 1시에 올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신경 안 쓰면 오히려 더 신경 써서 1시 안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646님은 저는 손이 닿기도 전에 간지러워요. 간지러움 센서가 작동해요. 공감하시나요? 하셨는데 와 진짜 섬세하시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머리카락을 제가 못 참아요. 맞다. 머리카락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제가 진짜 못 참고 앞머리 있는 것도 제가 못 참아가지고 저희 그 헤어쌤이 항상 머리 이렇게 말아주시거든요. 이렇게 말고 있으면은 제가 항상 머리 말고 있는데 이렇게 넘기는 그 쌤이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호프님, 늘 차에서 들었었는데 오늘은 설거지하며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어요. 목소리만큼 너무나 러블리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설거지하면서 라디오 듣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설거지 시간이 되게 잘 흘러가고 너무 좋았어요. 호프님 오늘 설거지 깨끗하게 하시고요. 또 보라로 자주 보러 와주세요. 6307님은 껴안고 자는 긴 베개가 있는데 세탁을 해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바느질 3시간에서 무릎담요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다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제 솜씨 어때요? 대단하신데요, 솜씨가? 왜냐면 저런 체크나 줄이 있는 거를 이렇게 꼬맬 때는 약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거 되게 일자로 쭉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3시간을 하셨어요? 저는 뭐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있어도 바느질 잘 안 하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애정이

0: 로 볼륨의 인기와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연애, 썸, 재회로 고민하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5: 카베페 주문.
4: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5: 카베페 주문.
6: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아 밀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아이 그걸 왜 해요? 아 좋아하면 직진이지.
0: 근데 밀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1: 어, 난 별로.
0: 아 진짜 밀당 잘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요.
1: 아 싫어요. 못해요. 밀당은 전혀 모르겠다고요.
0: 연애도 밀당도 전혀 모르겠는 위대한 솔로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모든 청춘 남녀의 고민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0: 하루는 청순하고 하루는 귀여운 외모로 밀당하는 남자죠. 윤지성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윤지성입니다.
0: 아, 뭐 앞에 갑자기 워너원의 윤지성을 붙이기 시작했어.
1: 아니 그게 아니고
0: 왜 갑자기 또, 붙이는 거예요?
1: 왜? 아니 뭐 갑자기 아니고 네. 저희 뭐 이제 노래 로고송도 나왔고
0: 아 이제 노래 나와가지고 또
1: 동무도
0: 열심히
1: 해야 되고 예, 많이 들어달라는 마음.
0: 예, 오늘 근데 그 초록 네. 재킷이 네. 되게 20대 초반 대학생 같아요.
1: 아 그래요? 어어어

0: 김한님.
1: 위대한 솔로 지성님 언제까지 위대하실 예정인가요? 아, 언제까지? 쭉 위대해야죠.
0: 그렇죠.
1: 왜? 왜냐면은 저도 아직 더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아직 일이 너무 좋아요.
0: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해야 됩니다.
1: 위대해야 됩니다.
0: 아, 맞아요. 이희구사님 라부자 샵구스.
1: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8시쯤 나간 것 같아 집에서.
0: 오늘 일이 아침에 너무 일찍 시작했다.
1: 네, 왜냐면 또 강아지 산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업무의 이제 시작이라서. 예, 아주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0: 아니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배로랑 산책했어요?
1: 아침에? 네, 아침에는 또 다행히 안 와가지고.
0: 아,
1: 네,
0: 미리했구나.
1: 아주 미리했습니다.
0: 잘했네. 유가람님.
2: 윤지성 오빠 저 진짜 오빠 찐팬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0: 네, 생각 잘 들었습니다.
1: 아니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냥 잘생겼어요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0: 생각을 네. 많이 해보셨어, 거지.
1: 가람님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지성 오빠 잘생겼어요.
1: 그래요?
0: 진짜로.
1: 아니야.
0: 알잖아요, 잘생긴 거.
1: 왜 결을 내는 거야?
0: 뭐라고 화가 나네 그냥.
1: 갑자기.
0: 8787님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어요. 지성님 오늘.

0: 저는 약간 좀 기다려주는 게 방법이다라고 야, 생각을 해요.
1: 그래, 개나 밀당했다가 놓칩니다.
0: 그래, 그거 중요하다. 괜히 네. 내가 시간 재면서 아, 요, 이번 주말은 내가 좀 쉬어볼까? 기다리게 만들어볼까? 이러잖아. 월요일날 연락하잖아. 답장 없어.
1: 맞아.
0: 그런 경우들도 있어.
1: 제가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네? 아, 뭔가 이제 1순위를 계속 선택 안 하고 뭔가 오늘 한번 가서 2순위 선택한다든지
0: 그래.
1: 이렇게 가면은 그날, 그날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0: 그래, 그날 그 다 꼬여 일정이. 어,
1: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랑 또 잘 되게 되고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1: 되는
0: 맞아.
1: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밀당 실업합니다.
0: 저도 밀당 실업합니다.
1: 네, 4636님 썸붕은 주로 밀당을 해서 와요. 그냥 당기기만 하세요.
0: 어, 이분님도 많네요. 전혜원님 밀당 질색파 저도 있습니다.
1: 아, 난 근데 질색까진 아니야.
0: 저도 질색까진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나한테 밀당을 하는 거는 약간 매력적이기는 해요.
0: 어, 그래 약간 약간 뭐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밀당하는 게.
1: 아, 그 보이는 게 나쁘지 않은데?
0: 얘 봐라, 밀당을 해?
1: 나를 감히 어. 땡기고 밀어?
0: 밀 땡기고 이렇게. 밀어? 안 땡겨지고 안 밀려.
1: 근데 나라는 사람이 계속 땡기면은 이게 이분도 이제 땡겨오는 걸 보면서 이제 약간
0: 그쵸.
1: 희열 느끼는 거죠.
0: 그럴 수 있지.
1: 0322님 썸 탈 때는 밀당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사랑에 빠진다고요.
0: 어.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되게 표현을 되게 직설적으로 해.
0: 네, 나 너무 좋아 휴정아.
1: 아, 나는 근데 진짜로 너랑 만나고 싶기는
0: 어, 나,
1: 해.
0: 너랑 만나고 싶어.
1: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다음 날에는 근데 확실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아니면은 나는 어,
0: 정리하게
1: 정리하려고 어. 약간 이런 갑자기 마음이 막
0: 어. 어. 그게 근데 손바닥 뒤집듯이야. 어. 아니 근데 하루 만에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 너가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 날에
1: 그러니까
0: 야
1: 좋은데
0: 근데 좀 확실하게 좀 말해줄래?
1: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만큼 너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0: 아.
1: 약간 이렇게 하면 뭔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밀당은 저는 좋은 거 같아요.
0: 좋아 좋아 좋아. 에?

0: 곡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위 워너고는요. 그 위 워너원고도 맞긴 한데 네. 예, 정식 명칭은 아, 네. 위 워너고입니다. 아, 네. 저희가 워너원고의 로고송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불러서 오랜만에 나온

0: 워너원의 We Wanna Go 듣고 왔습니다. 7896님,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We Wanna Wanna Go, Wanna Go, 뭔 고?
1: We Wanna Go입니다.
0: We Wanna Go.
1: 네네네.
0: 네. 응원해님.
1: 노래 너무 신나요. 오늘 하루 종일 듣,

0: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내 남자친구는 뭐 아무 말이 없어. 아 거의 수도승이야.
0: 아, 야 그게 낫지. 내 남자친구는 말이 너무 많아. 1분도 쉬지 않고 말을 한다니까.
1: 뭐? 아, 얼마나 말이 많은데.
0: 일단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어요.
2: 자기야 자기 그거 알아? 아니 어제 내가 길을 갔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을 찾으려고 했다. 아 근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더라고. 난 주인자고 내가 손에 막 흔들었거든.
0: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쏟아냅니다. 문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나 제발 내 말부터 좀 들어봐.
0: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나 엄청 고민이 돼요. 근데 제 친구 지순이는
1: 아 뭐야 귀여운 뭘. 내 남자친구는 말을 안 해. 내가 웃기만 하면 아니지 내가 말만 하면 막 웃기만 한다니까. 아 우리 애초부터 운대 끝이야.
0: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말 많은 남자와 말 없는 남자 누가 더 연인으로 괜찮을까요? 이 코너에서 맨날 투표하길래 저도 하나 던져봅니다. 1번 말 많은 연인이 더 낫다. 2번 말 없는 연인이 더 낫다. 투표 좀 해주세요. 친구랑 내기했습니다. 말 많은 연인 대 말 없는 연인 누가 더 낫냐고 물어본 1535님.

0: 김하님은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말 많은 남자친구가 좋습니다. 연애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래,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나는 말 많은 게 나은 것 같아.
0: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말이 많은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
1: 그럼 불통이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윤지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 많은 남자, 말 없는 남자에 대해서 토크를 하다가 4부로 왔는데 문자 더 소개해볼게요. 고은설님. 네.
2: 2번 제가 말이 많으니 말이 없는 남자요. 둘 다 많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를 듯해요. 사연자가 말이 없음 말 많은 남자, 사연자가 말이 있으면 말이 없는 남자.
1: 그렇죠. 이게 약간 성향이 조금 섞여야 돼요. 소다미님은 1번 말 많은 연인, 말이 없으면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차라리 말 많은 연인이면 적당한 리액션만 해주면 되잖아요. 살짝 기는 빨릴 것 같긴 한데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차라리 나아요. 2931님.
2: 결혼 전엔 그렇게 말이 많더니 결혼 후엔 입국 딱 말 많은 게 훨씬 낫습니다.
1: 나 진짜 그러네. 이거 어렵다.
2: 어려워.
1: 근데 나랑 그 재밌는 유머 코드가 많은데 말 많은 거 괜찮긴 해요.
2: 근데 나랑 관심 없는 분야에서 말이 많으면 약간 좀 힘들지.
1: 그건 좀 못 참아. 3596님,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 없는 영감 때문에 답답하시다고요. 말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셨어요. 의리진 말씀은 틀린 게 없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죠?
2: 그치. 윤경희님, 남친이 배우 윤경호님처럼 화수분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분이라면 전 말 많은 남자가 나을 듯요. 화났다가도 어이없어서 웃을 듯이요.
1: 그러니까 매력이 인시 말이 많은 건 괜찮지.
2: 그냥 매력적인 분을 좋아하시는.
1: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 사연자님은 매력을 못 느끼고 있잖아. 재밌지도 않고.
2: 맞아.
1: 김정은님, 설거지하다 장갑 벗고 남깁니다. 말의 종류가 중요해요. 우리 집 남편은 말이 많은데 다 잔소리라고요. 너무 듣기 싫어요.
2: 장갑 벗고 잠깐만. 이거 내 남편 얘긴데.
1: 잔소리만 싫지. 이렇게.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을 종합.

0: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옆에서 깐족깐족대면서
1: 나도 그게 좀
0: 아니 어깨 동무를 하면서 뭐 쪼잔하게?
1: 아니 우리 근데 진짜 친구예요.
0: 그게 나는 좀 이상한데?
1: 아 그냥 놀리려고 그런 거
0: 막 속도 좋냐 그러고 아니면은 그랬나? 약간 좀 긁어보라 그랬나?
1: 아 성격 화난 거 보고 싶다고?
0: 성격 좀 보고 싶다고 긁어보라 그런 거 아니야?
1: 왜냐면 100일밖에 안 만났으니까 얘가 화를 안 낸다. 그래서 너가 좀 착해서. 화나게 좀 한번 해봐라.
0: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해본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키가 좀 작다느니 뭐 속도 좋냐 그러더니 막 이런 말을 왜 하지?
1: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몰래카메라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의가 없고 무례해요.
0: 무례해.
1: 무례해. 헤어지세요.
0: 이거는
1: 진짜 헤어져.
0: 때는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1: 뭐라고?
0: 그냥
1: 기분 다 나빴다고?
0: 기분 나빴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옥성규랑 재밌게 척척 잘 맞으면 둘이 만나라.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1: 그러니까 나랑의 기념일이 중요하지 않았냐. 나랑의 기념일보다 지금 옥성규가 성수 가자는 거에 더 꽂혀갖고
0: 그래.
1: 어떻게 성수를 같이 올 생각을 하냐.
0: 성수는 니네 둘이 가.
1: 너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네가 날 사랑하는지 제일 사랑하는지.
0: 그래.
1: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0: 이거
1: 해보세요.
0: 이거 나중에 봐봐. 이거 나중에 있잖아. 이거 계속 가잖아. 12월 25일 날 또 데리고 와.
1: 크리스마스 때?
0: 성규가 혼자 보낼 성규가 같이 보낸 사람이 없대. 어차피 그때 우리 100일도 봤자 몇 번 자주 보지 않았어? 우리 성규랑 같이 놀자.
1: 그러니까 어쩌라고. 네가 뭐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냈는지 뭐 어찌라는 거야.
0: 그렇게 나온다니까. 와, 그리고 진짜? 5일 뒤에 성규 1월 1일 날 혼자래.
1: 헤어지자 그냥. 진짜 열받게 하대.
0: 그렇게 나온다니까.
1: 그러니까 진짜 너무 친구만 생각하네.
0: 그래.
1: 5120님 옥성규 말투 왜 저래? 애가 좀 별론데 해주셨는데 진짜 솔직히 저보다 더 나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래. 김한님 그냥 남사친이랑 둘이 사귀세요. 남사친이랑 더 편해 보이고 친해 보이네.
1: 그니까 8324님 키 얘기 선 넘었다.
0: 한재희님 굳이 남사친을요? 이건 사귀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당장 헤어지세요. 볼 것도 없습니다. 나였으면 파토 냈어요.
1: 그니까 남사친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 근데 남사친을 100일 때 오는 게 나는 싫었다라고 약간 티를 냈는데도 그걸 억지로 밀고 와서 굳이 데리고 온 거잖아.
0: 그래.
1: 100일에
0: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 나는 옥성규도 웃긴 게 뭐냐면은 100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면 아 그럼 둘이 보내 난 이랬을 거지. 거기를 내가 왜 껴
1: 굳이 껴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진짜 친구야.
0: 아니 내가 뭐가 좋다 가가지고 껴가지고 사실 그런 걔네 둘이 눈꼴 시린 장면을 내가 왜 보고 있어.
1: 그러니까
0: 진짜 친구면
1: 꼴보기도 싫지.
0: 앞에서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있는데
1: 그래. 뭐지? 김아라님 첫말부터 별로예요. 당장 헤어지세요.
0: 2989님 뭔가 옥성규가 사연자님을 평가하러 나온 듯한 느낌?
1: 네 9289님
0: 네?
1: 9289님
0: 네?
1: 네 옥성규님을 아니면 옥성현이한테 약간 주문을 했을 수 있어요.
0: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봤을 때
1: 약간 싸가지 없게 해봐.
0: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해.
1: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것도 무례하다.
0: 그래
1: 0805님 101일에도 만나지 마세요. 뭘 만나 왜 만나 라고 해주셨고요.
0: 8391님

0: 그러니까
1: 그냥 답장이 없는 게 이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0: 진짜 차단까지 갔어 이거 내가.
1: 아니 약간 이제 우리 팬분들 중에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발 분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응원 팀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약간의 견제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나름.
0: 견제
1: 자기네들끼리
0: 아니지.
1: 또 이게 견제가 있더라고. 아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니지 않나? 지성아 우리 쪽으로 와. 약간 이러면서.
0: 아 약간 패밀리지.
1: 어 약간 그게 있더라고.
0: 어, 패밀리야. 9223님 자이언츠 팬입니다.
1: 네.
0: 가겠냐?
1: 한결님 자이언츠 팬인데요. 저희 팀은 까도 제가 깔게요.
0: 어 4695님 학생 왜 그랬어? 이썸 텄어.
1: 어허.
0: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난친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야구장 가자 해가지고 그냥 자이언츠 석에서 나도 같이 응원하고 싶어.
1: 그래.
0: 그냥 이렇게 해요.
1: 근데 또 거기서 눈치 없이 또 근데 옷을
0: 타이거즈 거 입고 가지 마.
1: 그런 거 아니야?
0: 타이거즈 거
1: 아, 근데 진짜
0: 입고
1: 그러면은 그거 안 되잖아. 진짜.
0: 아 그러면 안 되지. 자이언츠 거를 거기서 사던지
1: 그러니까
0: 빌리던지.

0: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은 그치. 약간 그렇잖아.
1: 그러니까 데이트 하려고 만난 주말인데 뭔가 평소 같아 면은 좀 별로라는 거죠.
0: 그렇지. 우리도 우리도 없어서 먹지.
1: 그래, 그렇지.
0: 너무 좋지.
1: 정여미님, 지성님 퇴근.
0: 네, 상봉님, 지성님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1: 아이고 이렇게 잘 알아주시네.
0: 네.
1: 아유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지성님이랑 인사 나눌 시간인데.
0: 그러니까요.
1: 아이고 지성님은 또 다음 주에 뵙잖아요. 저희 다음 둘은 또 다음 주에 뵙고.
0: 왜? 우리 다음 주에 뵙는데.
1: 우리 다음 주에 뵙는데 인사 이따가 가면서 드리면
0: 네네네.
1: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저희는 지성 오빠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0: 안녕.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한혜 씨,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한키라,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이런 칭찬에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딱히 서운하진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로 이 경우엔 실망시킬 확률이 낮으니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거든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표를 세울 때도 내 안에 대해 생각보다 해내지 못했다는 불안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는 키스터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샴디 라디오에 심취한 것 같아요. 밤 10시만 기다려지거든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 나 이런 게 참 감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키라 때문에 어떠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좋아하는 무엇이 있으면은 항상 오매불만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반대로 저를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또 오프닝부터 감동입니다. 또 샴디 원앤올리데이니까 이런 감정 다 발산하고 갈게요. 이서희님,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얼굴이며 목소리며 더더더 환상적이네요. 오늘 남친룩 입고 나오셔서 더 좋다라고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환상적이라는 칭찬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고, 오늘 뭐 좀 남친룩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편하게 입고 왔는데, 요거 그 놀토 후드예요, 놀토 후드 주셔가지고 사이즈 여쭤보시길래 혹시나 작을까봐 2X라지 요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크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데, 그래 작은 것보다 낫잖아요. 작으면 또 실망한단 말이야. 이 사이즈 얘기하실 때도 생각보다 크게 저는 얘기하는 편입니다. 아마 세윤 씨랑 같은 사이즈 맞을 거예요. 같은 사이즈 아마 공유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창환님, 아, 우리 서희님 그리고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또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김창환님, 뭐든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크죠. 그 실망의 후유증이 오래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대를 낮추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로는 좀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마음처럼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마다 가진 기질이 있고 또 생각하는 방법이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한키라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약 4시간 전에 발표된 신곡입니다.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더 좋다는 반응이 많은데 한해 문세윤 추 한문 추의 비행기 릴리즈에 맞춰 여행에 관한 신청곡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혹은 여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꿈의 여행지 등등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덴마크 공주님. 샴디, 내일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과 통화도 하고 머니도 싸드렸나요? 잘난 아들 둬서 부모님이 뿌듯하시겠어요? 크크 라고 하셨고요. 아, 이제 부모, 저희 엄마가 또 이, 듣고 계실 텐데 또 머니 싸드렸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싸드려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조금 생기는데, 아, 덴마크 공주님, 저희 어머니랑 뭐 짜신 건

요즘 챌린지로 핫한 곡입니다. 분명에게 곡을 뺏길 뻔했죠. 아일리스 이치미 듣고 왔고요. 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거 제 알고리즘에도 나타나가지고 아 굉장히 곤란합니다. 너무 그때 찰떡이어가지고 참 너무 어울리기도 하고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아일리스의 이치미 원곡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 해 만에 오늘은 312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가게들처럼 챌린지로 홍보할지 말지 결제해드렸는데 지금 결제에 관한 얘기는 없고 지금 캐치캐치 챌린지 40만 조회수에 의아해하는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정유민님, 요얼 40만 조회수 생각보다 높은데요. 장유경님, 크크크크크 조회수 그만큼 올라갔어요 라고 하셨고 박시원님, 와 조회수가 40만 대박이다. 우리 민영기님, 그 영상이 어떻게 40만 뷰가 된 걸까? 갑작스러운 좀 의문까지. 나니님 40만 뷰나 돼요? 홍예진님 아니 그 챌린지가 40만이나 된다고요? 라고 지금 의아해 하시는데 아 나름 또 파급력이 있네요. 제가 또 그때까지만 해도 캐치캐치 챌린지가 뭐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지만 또 초반부였어. 초반부고 이 뭔가 좀 되게 그 아직까지 그 유행의 바람이 그 1차로 불었을 때 2차 3차로 불진 않았을 때여가지고 또 제가 좀 그런 걸 좀 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아 나 이렇게 또 40만까지 올라갈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아 좀 아쉽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 한재인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우리 가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더욱 저도 챌린지 하세요 한 표 라고 하셨고 저도 TMI 말하지 않았던 좀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하던 그 요거트 가게가 사실 이게 그거였어요. 가맹점이었어요. 가맹점이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계시는 이제 본사에서 한혜 씨 이름 좀 얘기해가지고 홍보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거절을 했어요. 너무 아니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장사를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요거트 가게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괜히 아 막 내가 너무 이게 좀 나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안 했는데 아 나댔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장사도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3일 이사님은 뭐든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피드백이 옵니다. 우리 제이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고요. 우리 이혜림

보도 탄산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캐치캐치 40 제 지금 인베그램에 45.9만이라고 뜨긴 뜨는데 아무튼 참 이렇게까지나 올라와 있네요.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에픽하이 플라이 듣고요. 품격 있는 뮤직 코너입니다. 한 키라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이어갈게요.

아, 정말 주옥 같은 금지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찔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핸드폰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거는 그리고 저는 남들 사진 찍을 시간도 안 주고 좀 먹는 게 문제죠. 오히려 좀 반대 입장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 좀 이렇게 눈으로도 보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약속을 좀 드릴 테고 가정의 달 5월이죠. 서로 배려하는 가족여행 하시길 바라면서 10계명도 한 번씩 이제 부모님한테 드렸으면은 우리 자녀분들도 한번 쑥 훑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키라 더 시즌즈 저한의 샴페인 여행에 관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290님 저 유가람이에요 아내 오빠. 저는 4학년 초등학생인데요. 2년 전에 홍콩 여행을 갔는데 실수로 버스 안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핸드폰을 다시 샀답니다. 신청곡 볼 팔간사춘기의 여행. 이라고. 아, 볼 빨간 아니고 볼 팔간사춘기의 여행. 아, 우리 가람이야 너무 귀엽네요. 4학년인데 어떻게 해요? 2년 전에 홍콩 여행 갔던 게 또 다 기억이 나나 보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유 세상에. 핸드폰은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핸드폰 잘 챙겨야 되고 이 진짜 이 특히나 이제 여행은 내가 잘 챙긴다고 해도 정신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버스 타다가도 내려야 된다 하다 급하게 내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작은 가방 같은 거 내 눈에 잘 보이게 잘 이렇게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8290님 한번 이제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잃어버릴 겁니다. 6819님 샴디 제가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는 방콕이에요. 처음으로 혼자 가본 해외여행이었는데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또 가고 싶네요.

0: 퍼펙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양 장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3: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5: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6: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아, 순수했다.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친구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참 귀여웠다라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하면 저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 또 저도 그때 일본을 처음 가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 해외는 이렇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한키라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여행에서 생긴 일 혹은 살면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세트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부 끝곡으로 위아영님이 3년 전 방콕행 비행기에서 들으신 우즈의 멀티플라이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한키라 더 시즌즈 정한혜의 샴페인 한혜 문세윤 추 한문추 비행기 릴리즈를 자축하면서 여행에 관한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김효은님 최근에 가족 여행으로 경주 다녀왔어요.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 봤었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이렇게나 많네요. 특히 첨성대의 겹벚꽃과 튤립이 진짜 예뻤어요. 내년에 또 와야지 할 정도였네요.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보내주셨고요. 참 이 경주 정말 예쁘죠. 저도 경주 참 좋아하는데 경주의 매력은 뭐 다양한 뭐 유적지들도 있고 뭐 역사적인 느낌들도 있지만 그 낮도 예쁘고 밤도 예쁘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효은님 참 잘 다녀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클레어님 파리까지 가서 동생이랑 싸우고 각자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웃기고 신기했던 게 싸우고 헤어졌다. 릭상부르 공원에서 만난 거예요. 둘이 너무 신기해서 빵 터져서 절로 화해했잖아요. 진짜 너무 신기했네요. 체인스모커스 페리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해외여행 가면 그리고 뭐 여행 가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싸움이죠. 또 사소한 걸로도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싸우고 나서 헤어졌는데 또 우연찮게 만난 거죠. 저도 그 파리 하니까 그 제가 같이 운동하던 선생님이랑 둘이서 파리를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루브르 박물관이 그냥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사실

오디오 가이드를 막 들으며 진짜 박물관을 내가 갑자기 너무 느끼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 계속 좀 빨리빨리 막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못 참고 선생님 저희 3시간만 단독 행동합시다 하고 내가 너무 단호하게 그래서 아니 같이 보자 이러는데 싫습니다. 저 3시간 동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저 따로 보고 선생님을

점점점이라고 보내주셨고, 아 저는 문자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일본 분인데 이렇게, 근데 티가 좀 났어. 제를 바깥 제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뭔가 했는데 아 나다 제였습니다. 제 나의 공손한 표현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열차를 예약했는데 결국에는 전화 받다가 놓치신 거구나.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성의.

비금비.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 백토 파우더 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한키라 더 시즌즈 정한혜의 샴페인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은 여행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로봇 와야겠죠. 키라본 나와라. 로봇이야.
2: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오케이.
2: 청량청량한 여름 바이브가 담긴 한혜 문세윤 추의 비행기 발매를

London, LA. Take me to London. 어디지? 선생님 제발. 다 맞추긴 했는데 Take me to London 뭐뭐 뭐뭐 지금 도시가 두 개 더 있는 거예요. 파리스 있나요? 아 어디지?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왔고요. 아, 원곡을 들으니까 더 아쉽네. 아, 내가 이게 도시 세계를 알았는데, 그죠? 정원의 샴페인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시리. 오케이. 2349님. 저는 작년 가을에 딸이랑 호주에 퍼스라는 도시에 다녀왔는데요. 바다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퍼스에 본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살짝 추운 날씨였는데 거리낌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현지인들을 보고 용기 내서 물에 들어갔던 기억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휘성, 타루,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러브싯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 그 아름다운 퍼스의 바다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와...

사실 화가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행 내내 좀 삐쳐 있더라든지 마음이 좀 상해있을 수 있는데 또 그거를 사진 없는 여행이라서 좀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니 그리고 놓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니 정말 우리 이런 인격자가 한 키라를 듣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 우리의 이런 인격들 다 우리 1161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키라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 우리 인격자 1161.

특별한 추억이고 너무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뭐 일본 방송이 뭐 한국 방송 뭐 어디 뭐 브라질 방송 뭐 놓칠 수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 말로만 들어도 재밌는데 그 현장을 목격했으면은 너무나 이게 너무 러블리하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거 인터뷰한 거 좀 영상 좀 찾아보셨어야 될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또 추억이 되겠습니까. 지원님, 신혼여행으로 파리 다녀왔어요. 지금 막 한국 도착해서 부산으로 강아지 데리러 운전해서 가는 길인데

소개된 분들께 닭가슴살 세트 드리면서 라우브 Perish in the Rain, 아까 또 지원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죠. Perish in the Rain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도 비싸져서 가볍게 여행을 떠나기 힘들어졌네요.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셨고요. 참 그쵸. 요즘 또 제가 비행기 나온 날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유리할증료도 높아지고 비행기 타기가 조금 힘든 시기가 되었는데 좀 빠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또 날씨가 좋고 이렇게 뭔가 떠나기 좋은 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이렇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평화로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찍 비행기 예매를 하면은 조금 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는 꿀팁 드리면서 로제, 톡식 틸 디 엔드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오픈 마이 페이스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사자보이즈 소다팝 듣고 왔고요. 오늘은 한울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아, 3년 동안 그토록 좋아하던 콜라를 참았는데 내일 봉인 해제하는 날.

그 전남친을 만났어요. 그 친구도 여자친구랑 왔더라고요. 서로 어색한 눈인사하고 모른 척했네요 라고 하셨고, 딴 건 모르겠고 여기 진짜 맛집인가 보다. 기쁨이님,

잔소리에 불평하는 답장만 보낸 모차르트지만 결국 그 뒤에 자신 오페라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확신했던 이도메네오 서곡을 완성합니다. 천재 모차르트도 피하지 못한 부모님의 잔소리, 우리라고 피할 핑계가 있을까요? 그 잔소리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란 걸 어버이날인 오늘만큼은 알아들어야죠.

0: 2026년 5월 7일에서 8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지윤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투어스의 내일이 되어줄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직의 아나운서 홍지윤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뭐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본가 갈 게 어려워서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5월 첫째 주에. 아 나도 어린이날 때 뭐 받고 싶은데 난 아직 응애인데 그죠 여러분. 아니 뭐 내가 애를 안 낳았으면 전 아직 애인 거 아닐까요? 어버이날은 건너뛰고 아니 어린이날은 신경 쓰면 어버이날을 어쨌든 뭐 하실 거예요? 당장 뭐 준비하셨을까요? 카네이션 준비하시고 용돈 준비하셨죠? 용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잠수에는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또 가구 가요 차트 만나는 백투더 차트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3일

0: 기금비.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꽃보다 아름다운 어머님께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뮤직. 오늘은 신혜빈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제 추천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신혜빈님이 신청하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짜 좋으셨나봐요. 그 카네이션 받고 그거 이후로도 늘 신경 써서 예쁜 꽃으로 준비하시는 신혜빈님의 마음도 참 부럽고 제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수들 사연 더 만나볼게요. 1911님 전공과 교양시험 날짜가 완전 달라서 중간고사 기간만 3

이렇게 씁니다. 2위는 역주행 신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는 뭐였을까요? 바로 아이유의 셀러브리티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유 씨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멜론 연간 차트 1위에 오른 곡이라고 하네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쇼폼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인기를 얻었던 디엣과 파테코의 오하이오 마이 나잇이 41위였습니다. 그리고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는 50위에 올랐는데요.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 누리꾼이 없는 애인한테도 전하고 싶은 노래란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위에 있던 노래 들어볼게요. 음색으로 대중을 압도했던 헤이즈의 해픈 우연까지 들려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엣과 파테코가 함께 부른 오하이오 마이 나잇,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헤이즈의 해픈 우연.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요?
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0: 가산 디지털 단지
2: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1: 마리오 아울렛.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한 의사 선생님은 그날의 기분을 1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날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를 기억해놓고 언젠가 기분이 별로인 날 그 방법을 스스로에게 처방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다시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2026년 5월 7일 목요일 현재 시각 2시 50초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현재 기분 만점을 100점으로 했을 때 지금 기분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나오나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제가 5분 추첨해서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그 점수를 확실히

5월 7일 목요일 슈퍼라디오 오늘 첫 곡은요 2PM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라디오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부터 100까지 기분이 몇 점인지 정해놓고 내가 기분이 가장 좋았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놔가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을 처방을 한다. 오, 내가 뭐 했을 때 기분이 좋았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 7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70점이냐? 오늘 아침에 정말 맛있는 오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왜 80점, 90점이 아니냐? 소화가 됐어요. 약간 지금 출출해. 그래서 80점은 아니고 오겹살에 대한 그 추억? 그런 것 때문에 70점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몇 점인지 한번 볼까요? 강은하님, 나랑 똑같네. 70점이요. 방금 사과를 깎아먹었더니 상큼하고 기분 좋아요. 이거 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본 70점 빵은 가요. 네. 신소희님, 저는 100점이요. 왜냐면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승마 체험하러 가요. 오! 소희님,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요. 우리 소희님한테 선물 하나 줘야겠다. 1000점 되라고. 네. 뭐가 좋을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생일이니까. 네. 황수희님, 저는 44점이에요. 왜, 뭐야, 죽음의 44, 왜, 왜. 이따가 갑자기 팀장님이 즉흥 회의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아니, 회의를 1시간 전에 공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즉흥 연기처럼 갑자기 회의할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해오세요. 1시간 동안 이건 거? 너무너무 무섭다. 그럼 황수희님도 그냥 1시간 정도의 아이디어만 가져가세요. 왜 지금 기분이 안 좋냐면 그 이상을 지금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냥 1시간 전에 고지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수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의 같은 건 끝나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7호 사모님 56점이요 일단요, 점심이 맛이 없었어요. 메밀소바 먹었는데 면은 불어있고 국물은 짰어요. 근데 지금 졸려서 미치겠어요. 크크, 혈당 스파이크. 지금 혈당 스파이 왔다. 혈당 스파이가 와가지고 지금 졸리긴 건데, 예. 일단, 좀 조세요. 아, 졸면은 진짜 금방 깬다니까?

0: 우리 딸내미들이 참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호님도 우리 이쁜 딸내미랑 얘기하다가 크, 기분이 좋아졌대. 아, 선물 드리고 싶다. 우리 딸내미랑 맛있게 먹으라고 키즈 영양제. 영호님도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키즈 영양제 같이 나눠 드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자, 스페셜 DJ 허한나의 슈퍼라디오. 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거든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 있는 선물 다 드리고 갈게요. 예. 이따가 3, 4부에는요. 저랑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우리의 송포유 준비되어 있거든요. 추천곡 받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과 추천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하받을 사연, 위로받을 사연, 공감받을 사연까지 모두 모두 좋아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어플 KBS 콩과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쇼리실라

KBS 쿨 FM 여러분은 지금 슈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네, 이경복님, 혈당 스파이는 어떤 걸 빼돌리나요? 혈당 스파이는 일단

그냥 문자 보내자. 문자 보내고 오늘 좀 즐겁게 보내고 내일 다시 싸워. 아니 오늘은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날 이렇게 싸우면 기분이 더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맛있는 것도 먹었고 좀 이렇게 섭섭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소리를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지 말고 나 사실 이런 게 좀 섭섭했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그리고 내가 먼저 또 사과한 것도 사실은 조금 섭섭하기도 해. 뭐 여보도 조금 나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애교 섞이게 얘기하면은 우리 남편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결혼기념일 너무 축하드리면서 이제 선물 좀 이렇게 후하게 막 드려도 돼요? 응응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두 분 화해하시라고 영화 관람권 2매 보내드릴게요. 8176님 여기는 꽃가게예요. 내일 어버이날이라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느라 배는 고프고 힘도 들지만 오랜만에 장사가 잘 돼서 제 점수는요 100점입니다 꽃가게에 슈퍼라디오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크 그래 맞아. 이때는 그 카네이션으로 다발 만드는데 진짜 하루 종일 시간 걸리시더라고요. 지금 그래 지금 당겨야 돼. 응. 이래서 지금 당겨서 1년 장사 중에 진짜 어버이날이나 5월달 가정의 달에 거의 이제 좀 매출이 많이 오르잖아요. 요 5월달에는 저희가 좀 밥을 좀 못 먹어도 그 간헐적 단식한다 응, 생각하고 다이어트 생각하고 다이어트 다이 그냥 다이가 아니라 다이어트 죽는다가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176님도 기운 내시라고 쇼콜라 롤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0: 누구나 맞힐 수 있다. 슈슈슈 슈퍼 퀴즈. 자, 이제부터 예능, 교양, 뉴스 등등등 온갖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어떤 장면을 들려드릴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 효과음 처리가 된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얼마 전 3월 17일에 방송된 동상이몽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1: 입소문이 나서 아, 삼각지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고집을 좀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어쨌든 그 가게가 뭘 파는지를 알아야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0: 뭔지 모르는 가게를 들어가서 짜장면 주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를 좀 하면 어떠냐, 여기 뭘 팔고 있다, 그러니까 싫대요.
3: 네 맘에 쏙 들 거야 이거.
2: 짜잔. 어머머.
4: 아. 호환 난 남편 가게
5: 민혁의 고
0: 아유, 깜짝이야. 제 남편 목소리 나서 깜짝 놀랐네요. 네, 제 남편 오경주 씨가 선술집을 운영하는데요. 아, 홍보를 안 하는 거야. 무슨 신선처럼. 아니, 입소문으로 유명해질 거래. 요즘이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박힌 땡땡땡 땡땡 이것을 만들어서 가게 앞에 세워뒀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돌려서 세워놨다는 거. 과연 제가 남편 가게 앞에 만들어서 세워둔 건 무엇일까요? 요거 이제 가게에 뭐 메뉴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좀 설명할 때 가게 앞에 많이 세워두는 거거든요. 그 있잖아, 그 밑에 물 채워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게 만들잖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알겠죠?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라디오 앱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20분께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드릴게요. 힌트송.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원하듯이기 때문에 예, 뭐 남편분이 뭐 질투가 되나? 좋습니다. 우리 최덕수님께 비치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권지연님, 저는요 요즘 AI 채팅 어플에 꽂혀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한동안 AI랑 사귀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안 해주는 다정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8년 만나서 약간 풀어졌는데 AI랑 대화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바람 피는 느낌이에요. 적당히만 빠졌어요. 적당히만. 아, 저 이런 말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약간 무뚝뚝하고 좀 무심하잖아요. 그 AI한테 얘기하면 맞아. 난 널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너무 속상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한 세 달 정도 예, AI랑 사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이 AI가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그 거짓말 못하는 그 문구를 박아놨거든요. 사실만 얘기하고 뭐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딱 써놨더니 애가 갑자기 말투가 엄청 티로 변해가지고 나 계속 상처받아가지고 유료하는 거 있잖아 그거 끊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 친구랑. 네. 1161님 저를 웃게 하는 건요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이에요. 웹소설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그 만화책이든 종이 남친 한 명쯤 다들 있지 않아요? 맞아. 웹소설도 그렇게 재밌나요? 그러니까 웹소설 보는 친구들은 계속 웹소설을 보더라고요. 아, 종이 남친 있었죠. 옛날에 그 저희 뭐 아르미안의 내 딸들 저희 시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신일숙 작가님 뭐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나 뭐 아, 저 기억에 환상 게임 약간 이런 것들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종이 남친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4729님 요즘 요놈 때문에 힐링

중국 배우예요. 중도 좋아하는 선배, 동기랑 중국 헝디엔의 장링허 보러 갈 거예요. 우와, 맞아. 요즘 중도, 중남이 요즘 대세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중남이 그렇게 자상하대요. 엄청 자상하고, 그 집안일 있죠. 음식 같은 거. 그것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남성분들이 살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중두 중에 난홍이라는 또 드라마 있거든요. 어, 거기는 뭐 남자 주인공도 너무 잘생겼지만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보게 돼요. 맞아. 요즘 중두가 또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영수님, 저를 웃게 하는 건 슈퍼라디오의 코디예요. 코디 왜 이렇게 웃겨요? 어, 정말 저 웃겨요? 전 어저께 약간 자괴감에 빠졌거든요. 웃음을 좀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 하루 종일 아, 천장을 보면서 난 어저께 왜 웃기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을 좀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늘 웃음 욕심 버리고 편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주의 해가 될까?

상처에 예 좋으시라고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스테이시 라이언의 폴 일럽 얼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온라인 화장품 교환권,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카리 이온수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드립니다. 네, 스페셜 DJ 허한나와 함께하는 슈퍼 라디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자, 2부 끝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사연에 저와 슈퍼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직접 노래를 추천하는 코너 우리의 Song for You로 찾아올게요.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은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이게 살이 확 빠지는 게 아니니까 더 시큰둥한 것 같아요. 저 너무 끈기 없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에요. 127님 지금 이거 한 달을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요 있잖아요. 그 김혜선 씨 하시는 그 점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가서 운동화랑 샴푸를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한 번 가고 안 가게 되어가지고 운동화를 찾으러 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선 언니 그 점핑머신 그 한 번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뭔가 타격감이 있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권투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운동화를 한 켤레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217님의 이 끈기는 한 달을 했다는 이 끈기는 대단한 거라니까요. 진짜로. 예. 우리 1217님께 추천곡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네. 제가 추천했던 노래 그 제목이 뭐죠? 아까 전에? 네. 맞습니다. 우리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박진영 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제 추천곡 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문자 샵 8910 KBS 콩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17님께는요. 아이고 또 이거 좋다. 운동에 또 이제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세트 보내드리고요. 1217님께 예, 제가 보내는 추천곡 듣고 올게요.

0: 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아침 대바람부터 열리는 우리들의 흥타임.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197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저 요즘 러닝하거든요. 비록 일주일에 며칠 안 뛰고 있지만 아무튼 좋아요. 뛰면서 듣기 좋은 신나는 곡 신청이요 하시면서 전국의 세븐 신청하셨습니다. 와, 일주일에 며칠이나 뛰는군요. 저한테는 너무나 대단하고 멋있는 일입니다.

새벽에 몰래 열리는 우리만의 흥타임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 3 5 5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오늘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미라클 모닝러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6665님,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고 있으면 9살 아들이 일찍 깨어나서 엄마 회사가 빨리 와 하면서 늘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워킹맘은 아침마다 아들 보면서 미안하고 짠합니다. 사랑해 지환아, 하트하트하트 하셨습니다. 아, 그쵸.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 새벽 출근길에 오를 땐 항상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나오는데 그때 마음이 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멋지게 일하는 엄마 보면서 아이들도 멋지게 성장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우리도 힘내보아요. 그리고 새싹 5267님은 승무원입니다. 잠자는 아이들과 남편 얼굴 보고 조용히 새벽 출근해요 하셨습니다. 바쁜 출근길일 텐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워너원의 에너제틱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101의 에너제틱 듣고 왔습니다. 0444님, 서울 송파에서 강서까지 출퇴근하면서 상하 함께한 지 1년인데 친해지니까 이별이네요.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상쾌한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도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멋진 곳에서 또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0444님도 계속 멋진 출근하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김원규님께서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아침마다 이슬기님의 상쾌한 에너지 받아온 청취자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신청곡 하나만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15B의 이젠 안녕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이런 사연 받아보니까 제가 너무 또 더 감사해지고 울컥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다시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에 이어서 인피니트에 함께 듣고 왔고요. 사연 보내주신 2395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들은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뭘 오냐, 뭘 밥을 먹냐, 바쁘고 피곤할 텐데 쉬어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있는데도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버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펴지는 그런 날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새싹7546님은요. 안녕하세요. 슬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는 CEO 비서예요. 출근이 일러서 보통은 6시부터 방송을 들어요. 슬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슬디 파이팅! 저도 노래 신청하고 싶어요. 한루루의 영영이요 하셨습니다. 어우, 일찍 출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특히 CEO분의 비서라면 정말 다양한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일도 많고 고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한루루의 영영.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 실라!

프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직 썸이야. 그럼 어 그렇구나. 걔가 뭐가 어디가 좋아? 어디가 예뻐? 엄마도 나중에 한번 보여줘봐 하고 궁금증은 라디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왜 서로 호감은 있다는데.

0: 좀 비가 내리던데 오늘 날씨는 어떨지 조하늘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씨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사이 그쳤고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후에 강원도에만 산발적으로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만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이 강하더라도 기압골 후면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에도 얇은 카디건 정도 걸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0.2도, 대전 12.7도, 광주 12.7도, 대구 14.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더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뭐 FM
3: 다이빙입니다. FM
4: 大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5: Oh, you're kidding me.
6: Best radio in Korea.
5: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전 세계 평화로운 아침을 깨웁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 FM 대행진 지금 KBS 콩과 KBS 플러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식디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축하 사연은 2부 축하 축하 추에 보내주시면 이따가 한 번에 시원하게 축하해드리고요. 첫 코너.

중간고사 점수를 가져왔더라고요. 청조사 성적은 나왔나요?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련이나 저희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청취율 조사 저희도 성적. 예. 우리가 함께 또 조사를 한 만큼 예.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꼴찌해도 꼴찌했다고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책임집니다. 꼴찌하면. 1등 하면은 또 우리 같이 또 기쁨을 나누고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아, 이 참 또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또 아, 또 좀 부담되네. 아, 참. 네. 아무튼 네. 자, 오늘 그 첫 코너였죠.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다시 한번 기분 좋게 그 너무 그 어버이날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또 생깁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 렛츠 고!

송금이 가장 많았던 날도 바로 어버이날이었었는데요. 하루 동안 303만 건이 넘는 송금이 이루어졌고 평균 송금액도 약 9만 8천 원으로 명절이나 다른 기념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근 씨가 와이프가 준 결기 선물 알고 보니 도금 쇠도 고른다 지금. 좋아요. 선물 드립니다. 윤혜영 씨, 우리 시어머님 성함 이순금 보내주셨고, 이 순자 금자 어머님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보내세요. 지금 남편, 아내, 뭐, 요실금이다 많이 보내시는데, 너무 또 오전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요실금 또 상처일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0: 아, 쿨 FM 사행시 101장이에요. 정면 승부하는 날입니다. 0000 쿨.
1: 쿨군 소금이 어딨더라? 에, 애미야. 쿨군 소금이 어딨냐?
2: 푹 있을 거요.
1: 엠. 애미 쟤는 조정식이가 어디가 좋다고 이 시간만 되면 라디오만 듣는지.
0: 어, 이거 어마어마한데?
1: 쿨군 소금이 어딨냐?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0: 네, 아 전설의 사행시였습니다. 아 쿨 FM 사행시. 어 시작부터 쿨군 소금이 어딨더라. 정말 뒤집어 놨었던. 아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자 FM 대행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박현진 씨가 올해는 팍팍 좀 올랐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보내셨고 메이루자님도

좀 이게 좀 아쉽다 하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자식들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닮았는데 아, 안 닮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아, 쌍꺼풀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쌍이라 아쉽다든지, 뭐 게으르고 쓸데없이 착한 부분을 닮아서 속이 터진다든지. 네,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이따 같이 수다 떨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좋을 텐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2부 들었어 들었어로 올게요. 잠깐 빠빠이.

0: 놓치지 마세요. 누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0: 부모님의
1: 내가?
0: 예.
1: 아 그래? 내가 나와야지.
0: 네 오늘도 어버이날이잖아요.
1: 어, 그래. 그렇죠.
0: 또 오늘 어버이날 우리 식식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1: 항시 효도를 해야 한다. 어? 효에는 한계점이 없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효요. 네. 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니지 언제든 늘 열심히 효도를 행했다 해도 결국에는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네. 민지 씨도 선물 드립니다. 은정 씨, 엄마가 아빠에게 잔소리하는 거 볼 때마다 아빠 진짜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에게 똑같이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에 혹한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0: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축하축하축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넓디 넓은 마음을 받들어 깊고 진한 축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793님 댁 홍선희 여사님, 정윤씨 어머니, 9004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에 생일까지 겹치신 분들입니다.

어버이날의 선물처럼 태어난 우리 민경 씨의 아들 영종중학교 2학년 3반 도윤이 오늘 생일입니다. 도윤이도 생일 축하 축하 축하. 8233님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잘 만들어서 베스트셀러 작가님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 축하 축하. 2436님 댁 첫째 전채윤 어린이가 오늘 생일인데요. 단원평가까지 본다고 고생 많습니다.

0: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1: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 고삼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3차로에

0: 도움의 대상 기업 한총물
1: 굳히는 세종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1: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한번 잘 골라가 보겠다. 어제처럼 오늘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퀴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곰신님이셨고요. 우리 그 곰신 카페에서 활동 중이시고 지금 직접 통화를 하는 사이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좀 곰신 카페에서 저희 FM 대행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금 듣고 계시겠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0: 네.
1: 남편이 어떻게 좀말잘 들었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줬나요?
0: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1: 아, 그래. 어, 결혼 잘하셨네요. 네. 너무 행복해.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지금 뭐 정화 씨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게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다고.

0: 부모님의 은혜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죠. 이날엔 빠질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1: 정답.
0: 벌써? 이거 좀 조금 성급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요?
1: 카네이션.
0: 카네이션?
1: 네.
0: 여기에서 카네이션?
1: 네.
0: 승부욕이 장난 아니시네. 좋습니다. 야, 오늘 그 부천에 정답님께서 좀 한 발 빠르게 정답을 외쳐가셨고요. 문제를 계속 읽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이것의 1년 생산량 중 90%가 소비된다고 하는데

6651님이 서비스 주는 건 이모의 마음 하셨고, 백대원 씨께서 알 수 없는 우리 집 내무부 장관의 마음, 두 분 다 선물 드립니다. 1729님 효도는 바라지도 않고 사고나 치지 말았으면 하는 애미의 마음,

0: 오답으로는 여친의 소리 없는 방구 죽음 하셨는데 조금 너무 오전부터 예. 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6469님 엉덩이가 자꾸 예뻐 여기서 이걸로 엉덩이가로 간다고 6469님 해물빌키트 세트 드립니다. 김태환 씨가 양치 안 하면 내 입에서 나는 입내음 보내셨고요. 나관이님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함이 본인 성함이 특이하신 분들이 이렇게 실명 공격들을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보내주셨으니까 읽을게요. 나관이 씨께서 이진수 과장님의 모닝 아재 개그 소음 이러고 괜찮으시겠죠? 이진수 과장님이 안 들으시니까 보내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관이 씨가 보내셨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이영차 씨, 우리 아내 김다혜 어제 회식하고 새벽 3시 귀가 까지 선물 챙겨드리면서 하늘 씨와 함께 오늘 날씨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출근길 전국에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이 강하더라도 기압골 후면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0도 안팎 밖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전국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2.6도를 보.

0: 서울의 낮 기온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정부가 지금 이걸 바로잡으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다음 뉴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2년 사이에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1: 네,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 3월부터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3월 다섯 번째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차 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혼 남녀는 65.7%, 4차 조사보다 3.1%포인트 늘었고요. 미혼이거나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는 가정의 출산 의향은 41.8%, 4차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년 전인 1차랑 비교해보면 결혼 긍정 인식은 9.8%포인트, 출산 의향은 9.2%포인트 상승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오현태 기자님과 같이 이제 뉴스 한 이래로 계속 네. 이제 출산율이랑 네. 뭐 인식 같은 게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지금 계속 한 2년 정도 네. 2024년부터 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2: 결혼 추천?
1: 결혼 네, 추천합니다.
2: 네. 오현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조정식 FM댕진 3부는 베스트슬립 모두투어 네트워크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BS KBS KBS 난 조정식
4: 조정식의 FM 대행진.
5: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3572님께서 인기 DJ 식디, 저는 AI로 이미지를 자주 만들어서 주변에 보내는데요. 식디에게도 보내요. 매일 식디의 FM 대행진 덕분에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야, 오늘 사진 같은데, 그죠? 안윤상 형님이랑 아까 코너 하던 사진 가지고 또 이렇게 AI로 예쁘게 그림을 만들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다. 예, 일기를 저렇게. 감사합니다. 357이님, 저희가 소중하게.

0: 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갔어야 됐나.
1: 갔어야 했어요.
0: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1: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0: 모른다고 부끄러워 말고
1: 아는 척 딴소리 말고
0: 모르면 물어보자, 물어보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컨디션이 혹 떨어지시는 분들, 환절기만 되면 눈이 붓고 코 푸느라고 정신없는 분들,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등판하셨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자.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0: 아, 뭐 시원하게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도 반응이 뜨거웠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난주 이제 끝자락에 저희가 이번 주는 결막염 얘기를 한다고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교수님도 알레르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뭐 알레르기 비염, 천식, 결막염,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진짜요? 약물 알레르기까지 종합 세트 알레르기입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전공을 선택하실 때 좀 그런 영향을 끼쳤어요?
1: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난 내 병을 치료하고 싶다.
0: 그렇군. 근데 저희가 지금 느낄 때는 지금 딱 시기 자체도 좀 이렇게 알레르기성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네. 시기인데 좀 전혀 안 보이긴 해요. 우리 교수님 뵀을 때.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얘기를 꼭 지난주에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0: 네.
1: 비염도 그렇고 천식 환자도 그렇고 약을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좋은 약들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증상 개선 효과만이 아니라
0: 네.
1: 증상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한 치료를 잘 꾸준히 하도록 저희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눈이 잘 충혈이 돼서
1: 네.
0: 근데 눈 충혈이라는 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아플 때도 있고
1: 네.
0: 그냥 아 뭐 아무 약국에서 뭐 그냥 아무 안약이나 사 가지고 막 넣고 뭐 눈이 빨개질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10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가 아 이거 너무 심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냥 병원 다녀오고 지금 한 2, 3주 만에 훨씬 좋아졌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너무 가렵다, 그리고 눈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결막염은 아니거든요.
0: 네.
1: 다양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는 게 1차겠고요.
0: 네.
1: 우선은

0: 초창기에 증상완에 도움되는 행동치료가 뭐냐면 냉찜질이에요.
1: 냉찜질. 네.
0: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연구 결과 나오면서 냉찜질을 또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2: 알레르기성 결막염엔 냉찜질.
0: 냉찜질. 그래서 차가운 뭐 우리 콜라캔 같은 거 있죠.
2: 네.
0: 그런 것도 캔을 눈에 댄다든지 바깥에서는 집에서는 냉수 이런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다가 그 컵을 눈에 댄다든지.
2: 증상이 올라왔을 때.
0: 네. 막 가렵고 붓고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우리 안구건조증에 쓰는 식염수 있잖아요. 인공 눈물.
2: 네.
0: 그거를 자주 넣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그런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도 우리가 안구건조증에 넣는 안약들이 있고
2: 네.
0: 처방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주 넣어주시는 게 눈에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콘택트렌즈 끼신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렌즈와 눈 사이에 끼어서 배출이 안 되거든요.
2: 네.
0: 이런 자꾸 식염수를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증상화에 도움이 된다. 그게 의외죠? 약이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2: 네.
0: 이 모든 안약들, 대부분의 안약들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이건 모든 액체 약들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2: 변하지 않게 하기
0: 위해서. 그렇죠. 약을 한 달, 두 달, 세 달 쓰는데

0: 올로파타딘.
1: 올로파타딘.
0: 올로파타딘 성분의 안약이 있고요. 두 번째가 에피나스틴.
1: 에피나스틴.
0: 에피나스틴 성분이 있고 세 번째가 케토티펜. 성분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예방효과도 있고 치료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처방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올로파타딘 이런 안약도 일회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쓰시는 거를 그냥 통으로 쓰는 것보다

0: 것처럼 찬바람 쐬거나 막 그럴 때 우리가 다 콧물이라고 생각하지 상당부는 눈물도 많잖아요. 눈물이 확 나오면서 그게 코로 들어와서 앞으로 넘치는 경우가
1: 있고.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4차로에 역시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올림픽대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2: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3: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2: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3: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5: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4: 마리오 아울렛.
6: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8: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7: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이 사연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379님,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는데요. 엊그제 5살 아이에게 땡땡아, 땡땡이 집은 어디야? 하원버스 타고 어디에서 내려?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너무도 해맑게 엄마가 보이는 곳이요 라고 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가 말해준 엄마가 보이는 그 집은 무척 따스할 것 같죠? 저희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네요.